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Let There Be Love, 러셀 왓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불안 가방. 처음 들으면 귀엽고 엉뚱한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참 영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쉬어가라고 나를 잡아주는 소소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작은 응급처치 키트 같달까요? 뭐 내 대신 걱정을 가져간다는 걱정 인형도 떠오르는데요. 강인하게 버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작은 위안 한 조각이 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작은 파우치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뭐 인공눈물, 립밤, 손톱깎이, 민트 캔디, 뭐 물티슈 이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저한테는 뭐 불안 가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 필요한 것들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불안 가방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면 오늘 아침 음악과 함께 잠깐 흘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끔마다 타이슨으로 혼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페라 타이스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죠. 아까 전에 이루어질지니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불안 가방은 없는데요. 저에게는 불안을 잠재우는 목소리는 있어요. 한겨울 거리에 찐빵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따뜻하고 퐁신퐁신한 정원님의 목소리. 아유 참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해주실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유경주님도 불안 가방 걱정 인형은 단연 음악입니다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음악이 가장 이 불안할 때는 좋은 치료제인 것 같아요. 불안할 때 듣는 음악, 조금 우울할 때, 처질 때 듣는 음악, 기쁠 때 듣는 음악 따로따로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클래식이 아닌 것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비상님이 간간히 들려주시는 명상곡이 찬란한 아침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신청곡으로 가겠습니다. 이그노라무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님. 프랑스 생장을 출발해 산티아고 성지순례 도보길에 오른 지 19일차. 이야. 현재 스페인 레온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7시간 시차가 있어 방송 시간에는 깊은 잠을 청하고 있지만 매일 걷기를 마치고 하루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에 맞춰 챙겨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듣던 방송을 이 먼 이국 땅의 순례길 끝자락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듣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새롭습니다.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좋은 위안을 주네요.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누적된 피로를 씻어줄 음악.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야, 19일 차 힘드실 때 되셨는데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외롭고 음악으로 정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멋지십니다.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많은 또 생각, 좋은 생각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신청해 주신 곡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콩솔라스용 디플랫 장조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D플랫 장조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프랑스의 생장 출발해서 산티아고 성지 순례 도보길에 오르신 이그로 라모스님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그곳 시간이 지금 많이 늦은 새벽일 텐데 방송 들으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들으시면 내일 피곤하실 텐데 음악 들려드렸으니까 이 곡 들으시면서 스르륵 잠드시면 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죽과 황설탕 그리고 계피, 여기에 압력만 있어도 얼굴은 튀어나온다. 엄마 가게 간판 떼고 집을 경매에 넘기고 친구들에게 전학 간다고 손을 흔들었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말아주더니 단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호떡의 맛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다. 나는 엄마가 보고플 때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눈부신 결정이 있어서 씨름처럼 붙어 살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구 문학관에 갔다가 오래된 호떡집을 보았다. 그곳은 늙음하게 연애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설탕물을 흘리는 곳인데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글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나는 호떡 먹는 할머니를 슬쩍 보았다. 아무리 봐도 내 친구를 닮은 것인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직 팔팔한 그대가 연애하는 미래를 그려도 보았다. 무지막지하게 둥그런 얼굴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호떡을 사게 된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과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었다. 완주란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닿고 보는 것.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쓰러져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용히 창가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는 친구지? 하고 웃으며 물었다. 손등 위에 손등을 포개주었다. 엄지로 내 볼을 닦아주었다. 그게 내 마지막 인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약속했고 지켰고 사랑했다. 우리의 운은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 누르기 직전에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소간이라는 노래였고요. 웨일즈의 자장가입니다. 샬롯 처치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 고명재, 김이듬, 나하늘 등 15명이 시인들이 함께 쓴 책 우정에 대답하는 시 가운데 고명재의 글 호떡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하, 이 한마디 참 마음에 깊게 남네요. 집을 잃고 전학을 가야 했던 그 어린 손주에게 할머니가 건넨 약속.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두 사람. 아, 할머니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무서울 게 없다는 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곁에도 그런 눈물 나는 우정 하나쯤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정이라는 게 뭐 동갑내기 친구일 필요 없잖아요. 할머니가 충분히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드, 사랑의 슬픔 듣겠습니다. 핑크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빙커스 커만의 바이올린과 직접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요양해드리던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어르신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늘 처음 가서 뵐 때 그리고 정리하고 나올 때 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데 늙은이들은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 종종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그분 지금은 엄마 간호로 못 가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그 손 잡아주는 손이 따뜻하고 좋으셨을까요.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또 0005번님이 재밌는 사연 오셨는데 정원님 저 얼굴도 빈 상인데 옷까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실내복 가성비 좋은 새 티셔츠로 다 바꿨어요. 이제 목 늘어난 티는 잊어주세요. 아니 저는 그 목 늘어난 티 입고 음악 듣고 계시다는 말씀 듣고 얼마나 편안해 보였고 그 위로를 받았는데 왜 바꾸셨어요? 집에서 입는 옷은요 목 늘어나고 무릎 나온 게 정석이죠. 그래도 또 새 옷으로 바꾸셨으니까 목 늘어날 때까지 잘 입으시면 되겠네요. 음악 들으시면서.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모두 21곡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5번 들을 차례예요. 후반부 작품들은 대부분 다 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15번 우아하고 경쾌한 매력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헝가리 특유의 민속적 리듬 위에 또 브람스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진 곡인데요.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원곡인 포핸즈가 아니라 또 특별한 편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가이 샴의 바이올린과 아르논 에레즈의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5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5번 B플랫 장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오케스트라 버전은 B플랫 장조였고요. 또 방금 들으신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버전은 A장조네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악기에 따라서 또 조성이 연주하기 편한 조성으로 편곡하면서 조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는 하게이 샤암의 바이올린과 아르논 에레즈의 피아노 연주 였습니다. 이 멜로디는 사실 헝가리 민요 멜로디라서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듣던 선율이에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에도 나오고 뭐 다비드 포퍼의 또 헝가리 랩소디에도 첼로곡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사용된 멜로디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들으면서 좀 기분 화사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사이먼 레트리지어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하기 하면
1: 하하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SK.

0: 053-745-2500 IS 동서.
1: 노랑 병아리님이 청해 주신 You Raise Me Up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 함께 보내주셨네요. 착하디 착하고 사랑 많고 성실하며 책임감 강했던 아들이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 지켜보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충분히 알아주고 마음으로 지켜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로 살기로 마음먹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약을 먹고 아당 들으면서 쿨쿨 자는 아들, 지금은 그에게 아당이 자장갑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 음악이 두 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고요. 함께 마음의 응원 보냅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 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0: 심해졌죠.
1: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함조시 김순애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관절 연골이 걱정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쇼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일번호 331 가운데 3악장 터키 행진곡 크리스토프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우리가 오페라 아리아의 초상 시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일 할 아리아의 초상을 하루 일찍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19세기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순박한 청년의 짝사랑과 사랑스러운 오해를 그린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묘약은 2막으로 구성된 희극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테너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아주 유명하죠. 자, 먼저 등장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네모리노는 가난하지만 순박한 농부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아가씨 아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아디나는 지주의 딸입니다. 지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사랑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도도한 아가씨입니다. 벨코레는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입니다. 아디나에게 당당하게 청혼하며 네모리노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카마라, 떠돌이 약장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엉터리 약을 파는 능청스럽고 유쾌한 인물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평범한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 네모리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아디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디나는 너무 도도하고 네모리노는 또 너무 소심하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도 네모리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는 아디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Quanto è bella,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테너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네모리노와 달리 아디나는 훨씬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모리노는 애가 타지만 아디나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싫은 건 아닌데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사랑을 두고 서로 다른 마음을 노래합니다.

피에디 알라우라 루징게라 유혹적인 바람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아리아였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 그리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유혹적인 바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감정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신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만들죠. 사랑은 이렇게 매혹적이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 감정은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일입니다. 5847번님이 아까 전에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스러운가 마음은 애가 타고 있겠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또 좋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딱따구리님은 아 제가 생애 처음 본 오페라 빈에서 스탠딩 좌석 앞줄에서 감동하면서 봤던 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네요. 정원님 해설로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와 그러셨군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연애 프로그램에 갑자기 등장한 그 매기 같은 그런 존재겠죠. 바로 군인 벨코레입니다. 벨코레는 네모리노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디나에게 반하고 망설임 없이 직진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에 비유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꽃을 바치죠. 가장 아름다운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황금 사과를 바쳤듯이 나도 그대에게 이 꽃을 바칩니다.

꿈의 파리데 베초조 아름다운 파리스처럼 바리톤 레오 누치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 지연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자신만만한 벨코레가 등장하자 내 머리도는 더욱 초조해집니다. 우리 아당님들도 제가 아까 전에 벨코레 얘기했더니 이야 멋지다 반하겠다. 역시 여성분들은 자신감 넘치는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광장에 황금빛 마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리죠.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떠돌이 약장수 둘키마라입니다. 그는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며 만병통치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물론 진짜 약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약장수 말솜씨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홀려들죠. L'ho portato per la posta da lontano mille miglia. Mi direte quanto costa, quanto vale la bottiglia? 100 scudi? No! 30? No! 20? Nessuno si sgomenti per provarvi il mio contento di sirico con il vento. Io vi voglio pure.

우디테 우디테 오 루스티치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농부들이여 베이스 엔조 다라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별빛나라님이 정원님 그 약 좀 구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에이 사기꾼이 약장수가 파는 약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당이 제일 좋은 명약인데요. 그렇죠? 이 순진한 네모리노는 하지만 이 약장수 둘카마라에게 혹하죠. 저 혹시 사랑을 이루어주는 묘약도 있나요? 둘카마라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있고 말고 이 약을 마시면 동네 여자들이 다 자네만 사랑하게 될 걸세. 물론 그 약의 정체는 아주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박하고 어리숙한 네모리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랑의 묘약을 사서 마십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제 아디나가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네모리노는 더 많은 묘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 군대 입대 서류에 서명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네모리노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던 아디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네모리노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왔는지. 그리고 아디나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맺히죠. 네모리노는 그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묘약이 효과를 내는구나.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흘리는 눈물입니다.

야, 정말 전설적인 네요. 이렇게 잘할 수가. 우나 프르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리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야, 5915번님이 옛 생각이 나는군요. 파바로티가 부르는 이 곡을 35년 전 빈 슈타츠호퍼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35년 전에 그 역사적인 또 현장에서 직관을 하셨다니. 0423번님은 예, 전재산이요 이 사람아 에휴 하셨고, 장현아님은 왜 오늘도 새드엔딩일 것 같은 예감이 들까요 하셨습니다. 새드엔딩 아닙니다. 이제 아디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녀는 네모리노의 군 입대 계약금을 갚아주고 입대 서류를 되찾아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모리노가 믿었던 사랑의 묘약은 가짜였잖아요. 하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진짜였죠. 아디나와 결혼할 줄 알았던 벨코레는 황당하게 차이고 맙니다. 그리고 약장수 둘카마라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묘약 덕분이라며 끝까지 능청스럽게 약을 팔아대죠.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약을 사겠다고 몰려들고 오페라는 아주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0: 피날레 에이코레제 언니 디페토 무엇이든지 다 고쳐드립니다. 베이스 엔조다라 약장수 둘카마라의 노래였고요. 아, 합창단 제임스 레바인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유니아님이 지난번 까르멘과 달리 오늘은 해피엔딩이라서 좋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비극적인 오페라들, 비극이면서 막장인 오페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유쾌한 해피엔딩의 사랑의 묘약과 함께했습니다. 등장인물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모리노 주인공이죠. 순수하고 진심어린 사랑을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영리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아디나. 똑똑하고 자유분방한 아가씨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가볍게 대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또 네모리노의 진심을 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벨코레는 자신감 넘치고 허세가 강한 군인이었죠.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카마라. 능청스럽고 유쾌한 떠돌이 약장수입니다. 가짜 약을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네모리노가 용기를 내게 만든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랑의 묘약의 유쾌한 재미를 아주 맛깔스럽게 더해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사랑의 묘약은 사랑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마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네모리노의 사랑을 이루어준 것은 둘카마라의 가짜 엉터리 약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진심이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묘약도 어쩌면 특별한 병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진심어린 마음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다른 오페라 그리고 그 안의 인물을 따라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똥 떨어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3: 원래는 목요일 코너인 아리아의 초상을 하루 앞당겨서 오늘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일 목요일 방송 2부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초대석 오랜만에 함께하는데요. 함께할 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분의 성악가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와 카운터테너 이동규 씨 스튜디오로 모시는데요. 러브 듀엣이라는 공연을 앞두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라이브 연주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와 카운터테너 이동규 두 분과의 만남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유경주님이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센티멘탈 보내드릴게요.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와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쨍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한 사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 다들 어디 가셨지? 했더니 조금 옆에 커다란 그늘막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있죠? 우리에겐 익숙한 도심 그늘막 풍경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풍경은 드물다고 해요.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라,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부러워한다네요. 어디 이쁜인가요? 한겨울엔 춥지 말라고 버스 정류장에 뜨끈한 온열 의자도 만들어주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바닥 신호등도 있고, 이게 다 우리의 기술력과 따뜻한 정이 결합한 멋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활짝 펼쳐놓을게요. 오셔서 좋은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은 어떻게 좀 시원하셨나요? 영화 슈퍼배드 4 중에서 들으셨어요.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어떻게 다들 모이셨나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 다이너마이트.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다이너마이트 하니까 어저께 그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또 많이들 보셨다고 해주시네요. 영사배. 또 개도님 나오셨었는데 그 또 썰이 또 생각나네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분 노벨인가? 그분. 네, 편지로만 연애하셨다고. 네. 네. 그 썰이 또 생각나네요. 또 재밌게들 많이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한여름 공공 그늘막, 한겨울 버스 정류장 엉뜨 의자, 눈에 확 띄는 LED 바닥 신호등, 이런 거 정말 다른 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한국인의 정이 느껴지면서 뭔가 더 과학적이면서 더 발전적이면서 뭔가 되게 이런 부심 느껴지면서도, 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발전적인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솟듯이 이렇게 발전적이고 더 높이 높이 더 잘잘 하면서도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달아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지네요. 어제 오늘 많이 더우시죠? 마음 같아선 그늘 시원하게 드리우고 수박이라도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대신 제가 오늘 시원한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랑 선물 다 받아가세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메인 테마 곡이었죠. 명대사도 생각나죠. 막간 퀴즈 뭘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명대사.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명대사 아닙니까? 앞서 들은 곡은 인생은 아름다워 메인 테마였습니다. 나비0702님, 어제 영사배도 본방의 오프닝 놓친 치영음 제방도 잘 들었어요. 강디 목소리 들으면서 스르르 새벽에도 어울리는 치영음. 뭔가 여러분의 하루 곳곳에 제가 쏙쏙 숨어있다가 나온 기분? 또는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만나신 것 같은, 왜냐면 저도 못 들었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시간 저를 만나셨군요. 헤세드님,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또 있어요. 강디의 최영음이라고 하셨네요. 와, 그러네요. 또 영사배도 현재는 그렇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영화들. 누상동 사모님, 다른 직원들이 12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혼자 들어요. 혼자 커피도 한 잔 즐기고 라디오 볼륨도 최대치로 듣고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좋아요. 7679님, 강디 딸아이 23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아, 너무 예쁜 나이다. 23번째. 사회초년생이라 매일 지쳐서 들어온 딸. 오늘만이라도 칼퇴하고 만난 밥도 먹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초이야, 너가 늘 행복하길 기도해본다. 너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감사 하셨네요. 코끝이 큰 7679님, 오늘 따님 만난다고 하셨는데 아이스크림 쿠폰 2개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밥 먹고 같이 드세요. 노래 들을까요? 우노윤호님, 아내와 큰아이가 미국 시애틀 이모님 댁으로 여행을 떠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요. 초반에는 작은 아이랑 둘이 한족하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큰아이의 제자그림도 그립고 아내의 빈자리도 점점 크게 느껴지네요. 여행 마치고 오는 날까지 건강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라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셀린 디온 When I Fall in Lov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끝없는 사랑 중에서 라이오넬 리치, 다이아나 로스 함께한 Endless Love.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맞습니다. 사랑 타령합니다. 평생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랑 타령. 5169님, 강희씨 저도 영사배 구독했어요. 그 시간은 원래 헬스장 가서 자전거 타는 시간인데 패스. 영사배로 환승해서 기다렸다가 다 봤네요. 오, 곧 70세가 되는 저에게도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길을 열게 하네요. 하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네, 저랑 살아계실 적에 되게 친했었던 고 김영애 선생님, 그 배우 선생님 또 엄청난 사랑꾼이셨는데 아마 살아계셨다면 영사배 구독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한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똑같다고. 보라써니님,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아, 이런 대사는 연애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당신은 자꾸 나를 화나게 해요. 이 대사로 바뀐다는 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게시판에서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한창이네요. 온갖 추억의 아이스크림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우리 취향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거의 이거 MBTI급인데요. 여러분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뭐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또 오늘 또 선물로 아이스크림 드리

그러니까 네, 참고로 저는 보석땡 요새도 있나? 보석땡 아이스크림 부드러운데 중간중간 보석같이 씹히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남현선님, 응? 나 인생 아름다워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너무하세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왜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중간에 하이라이트를 봤다던가 보면서 딴 걸 했다던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입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시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분해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볼까요?

오늘 퀴즈는요, 바로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영화 감독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겠다가 아시겠거든 바로 그냥 정답 외쳐주세요. 이 감독으로 말하자면 할리우드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영화 추억에도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괜히 거장이 아닌 게요. 어려서부터 영화에 푹 빠졌다고 해요. 5살의 극장에서 처음 영화를 보고는 잠을 못 이루고요. 고등학생 때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동네 상영도 했다네요. 이런 일화는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에서도 생생히 나오죠. 드물게 오락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감독. 그의 대표작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워할 수 없는 사기꾼과 그를 쫓는 FBI 요원의 추적을 담은 캐치 미 이프 유 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묵직하게 담아낸 쉰들러 리스트. 또 무려 42년 동안 5편의 서사를 이어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답 외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굳히기 힌트 들어갑니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무시무시한 테마곡과 함께 기억되는 한여름의 공포. 아 맛있겠다 이 아이스크림. 영화 조스. 외계인과 소년의 우정을 담은 영화 이티도 이 감독의 명작이지요. 어느새 팔순을 바라보지만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외계인의 존재를 다룬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로 또 한번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감독은 누굴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와서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네, 최강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정답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이번 신작 이 곡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바꿨습니다. 오늘 또 테마랑도 너무 잘 맞고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어서 조스 중에서 메인 타이틀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ET 엔드 크레딧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티븐 스필버그 맞았고요. 자, 정답자들 보겠습니다. 오늘도님, 스티븐 스필버그요. 아, 오늘 오전에 파벨만스 보고 있었는데 찌찌뽕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티나님 정답, 스티븐 스필버그, 내 인생의 넘버원 감독 하셨습니다. 진호짱구님, 스티븐 스필버그, 생각난다, ET필통 있으셨나봐요. 저는 집에 ET 인형 있어요. 그 ET 인형 두 개 있어요. 파란 후드티 입은 ET랑 빨간 후드티 입은 ET. 네. 네. 뭐 친구랑 뭐 어떤 뭐 커플로 산 건 아니고 친구랑 통하는 게 하도 많아서 친구랑 한 개씩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네 집에 살게 돼가지고 두 개가 돼버렸어요. 9448님, 정답은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저의 최애 영화 감독입니다. 네, 그쵸. 정말 동심을 갖게 해준. 그래서 ET를 좋아해서 또 ET 인형 이런 식으로 좋아하고 그 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 박선영님도 정말 자전거를 빨리 달리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5102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대작 영화 제조기인 것 같아요. 영화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겠죠? 감사, 감사. 0947님, 스티븐 스필버그 쇼핑을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요? 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너무 귀엽겠습니다. 네,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겐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최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한 곡 더 듣겠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She Pons, He's so fine 듣고 올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님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꿀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5: 경동 나비엔.
1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8: 오뚜기.
19: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0: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9: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2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 오늘도 네 라큐님 말씀처럼 횡단보도 앞 그늘같이 시원한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한 기분이었네요. 네 감사했고요. 아까 들으신 곡 소개 하나를 못해드렸는데 마이클 중에서 잭슨5의 ABC였고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7679님 신청곡입니다. 세상 밖으로 중에서 김종서의 세상 밖으로 네 띄우면서 초이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뭐 먹을까? 물어보면 다 괜찮으니까 알아서 골라보라 해놓고 메뉴 얘기하면은 팍 갸우뚱거려요. 이러다가 고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 차라리 혼자 먹을걸 싶을 때가 있죠. 특히 직장 상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메뉴 선택권마저 사라진다는 사실. 얼마 전 사연 보내주신 한 직장인 말씀이 점심때 나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어도 하루 일과 절반은 성공이다. 어때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내 입이고 내 위장인데 남의 취향 맞춰주느라 애쓸 때가 많죠. 남은 하루 일과를 위해 지금부터는 내 취향 좀 맞춰볼게요. 딱 나갔고 딱 우리 같은 느낌 아닐까? 1, 2, 3.

DJ 디오씨, 디오씨와 춤으로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의 취향 저격, 그죠? 그래서 밥은 혼밥이 짱, 2986님. 옛날만 해도 혼밥은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혼자 오면 뭐 밥 안 준다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 지금은 뭐 혼밥 너무 일상화돼 있고 근데 혼밥의 최대 단점은 웬만한 백골이 아니면 1인분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못 먹잖아요.

0: 2명이라도 메뉴 선택이 쉽지가 않거든. 9206님, 신랑이랑 메뉴 선택할 때 30분은 기본이에요. 서로 뭐 먹을래 계속 물어보기.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점점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 어릴 때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이게 유행이다 이러면 우르르 다 그것만 먹고 했는데 점점 이제 먹을 거에 맛을 알면서 자꾸 난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They Will Love Blossom.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점심 메뉴가 도착했어요. 떡볶이, 순대, 혼밥하러 가요. 박빈님. 뭐 좋죠. 어쩌다 한번 이렇게 분식으로 한번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일단 떡볶이는 안 먹어요. 떡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자 중에 떡볶이 안 좋아한다는 여자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떡볶이 국물은 또 좋아한다? 떡볶이 국물에 어묵 빠져있고 대파 큰 거 빠져있고 이러면은 너무 좋아. 그거 건져서 순대에 싸먹는 건 좋아하는데 떡은 뭐 밀떡이냐 쌀떡이냐 막 이러는데 둘 다 소화가 그다지 안 돼서 옛날에 어릴 때 진짜 떡볶이를 먹고 완전 급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 이제 개원했는데 떡볶이가 주먹만하게 불어서 나왔었던 그 기억들. 죄송해요. 지금 식사 시간. 괜히 얘기했네. 7402님. 저희는 식당이 멀어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다행히 오늘은 특식으로 보쌈과 쌈 채소가 나와서 벌써 기대가 되네요. 아직 20분 남았는데 제 마음은 식당에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아, 보쌈과 쌈 채소 최고죠. 쌈. 쌈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보드라운 아이들 있어요. 직접 싹 키워가지고 거의 세순에 가까운 애들을 촥 그냥 걔를 그냥 아무 된장에다만 그냥 싸 먹어도 고기 없어도 맛이 좋죠. 미현님은 너무 뭐랄까 웰빙하시다. 아보카도, 명란, 오이, 양파 비빔밥이요. 요새 오이랑 양파가 너무 맛있어요. 역시 제철 채소가 짱.
1: 이거 뭐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먹는 그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저기는 오이, 양파 좋아합니다. 104 하나님, 새콤 시원한 물회에 소면사리. 생각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물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물회 저 어디 목포야 포항이야 둘 다 좋을걸? 암튼 그런데 가가지고 또 잡숫고 0992님 혼자라서 점심은 대충 먹고 딸아이가 먹고 싶다는 닭백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더운 날 닭백숙이라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저기 오잖아요. 복날 복날이 오니까 미리 먹어두는 건 좋은데 나도 백숙이 되어가는 현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세요.

인피니트 내꺼 하자 시크릿의 샤이보이 요즘의 드라마이고 유행이라면서요? 나도 모르는 유행이 또 취사병이 나오는 드라마라고 미각 보이즈의 마이 플레이버 레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게 저기 뭐야

기쁨이 슬픔이처럼 단맛이 쓴맛이 뭐 신맛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라면서요. 예, 많이들 즐겨보시고요. 저는 상추쌈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냥 모르게 신나게 흔들면서 먹는데요. 초코쿠키치임님. 상추쌈은 쌉싸래하지만은 상큼하면서도 때로는 고소하기도 야, 이 맛은 한 가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5841님 눈이 막 감기려는데 노래들이 눈이 막 떠져요. 깨워줘서 고마워요. 스위밍씨. 예. 7139님 이맘때면 감자 좀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감자 캐면 보내주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려나. 어떻게 해서 드세요? 갈아서 드세요? 아니면 채쳐서 드세요? 둘 다 맛있긴 한데 그래도 강판에 가는 거 있죠? 사람 손 반쯤 갈려야 되는 거. 믹서기로 쑥 가는 거 말고 강판에 막 갈다가 내 손이 갈렸는지 몰라. 어? 왜 핑크 전이 되지? 벌써 갈변이 왔나? 아니야, 내 피였어. 그게 정말 맛있어요. 9363님 핑크 감자전 나는 다 너야 이승환.

0: 이 노래 완곡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그냥 초반에 딱 그 한 소절만 딱 듣고 이제 바로 카페 벤에 딱 뜨고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김주환 You Are My Girl이라는 노래였어요. 아 그리고 세 박사님 계시다 그러니까 또 새 질문이 들어왔는데 1510님 아 이게 새 인상착의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새에 관한 걸 물어보실 분들은 새를 찍은 것이나 아니면은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신원을 확정 지어서 물어봐 주셔야지 대충 인상착의로 뭐 배 쪽은 밤색, 등은 검은색, 날개 쪽은 노랑색 비슷한 이렇게 하면은 새들이 또 그런 새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을 못해드리고 오히려 걱정을 문을 오랫동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들어왔겠다라는 걱정을 해주셨어요. 사무실에 새 때문에 문 열어놨다고 그래갖고 4285님 삼척에 산 친구가 텃밭에 심은 감자캐러 오라고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 남편과 배운봉으로 캠핑 가기로 해서 감자가 좀 아깝지만 남편이랑 캠핑 가는 게 맞겠죠? 아, 그렇죠. 캠핑 가기로 한 걸 가야죠. 감자를 갔다 온 다음에 캐시든지 해야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츠.
0: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7139님의 신청곡 변진섭 숙녀에게 듣고 2부에 올게요.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우린 일은 발견 맑은 하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고 그냥 한 번은 손톱으로 팍 긁어주는 노래. 엄정화의 포이즌, 코요테 열정, 거북의 빙고, 3123님. 피곤이 확 풀리는 노래. 겨울바다님. 풀리지 않았어요? 아, 피곤이 풀린다는 영원한 건 아니고 되게 순간적이잖아요. 어릴 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때 체력이 정말 체력이 좋았던 거겠지 사실은. 하루에 뭐 최소 8개씩의 스케줄을 하고 이제 밤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생방을 하고 그거 끝나고 만약에 녹음이 있다 그럼 새벽 한 4시, 5시에 끝난 적도 있고 하니까 그지 그러는 그게 20대니까 버텼겠죠. 지금은 이제 그때는 항상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았나 했는데 좋을 수가 없지. 잠도 거의 못 잤지. 거의 못 먹지. 늘 봉고문 열리면은 마이크 들고 바로 노래 시작이지. 어디서 내가 무엇 때문에 노래하는지도 모른 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짬뽕을 먹으며 2-6 버스에서 내린. 와, 정말.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해서 버텼고 오히려 30대랑 40대가 좀 더 건강한 느낌? 그 스케줄이면 마동석님도 피곤하실 것 같다고요, 선배님. 그죠, 우리 때는 그리고 그냥 혹사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누가 더 혹사하느냐를 서로 뭐랄까 경쟁하듯이 누가 또 어떤 매니저가 더 빨리 부산까지 갔느냐 막 이런 거 막 경쟁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야만의 시대인데 그때는 또 그게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때 맞춰서 또 살고 지금은 또 이래저래 요즘에 뭐 잘 모르지만은 녹화를 막 새벽까지 하고 이런 거는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기억하시겠습니까만은 그 엑스맨 이런 거는 최소 13시간 녹화였어요. 전날 오후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끝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냥 무박으로

그냥 달리는 그것도 몸 게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고 젊었으니까 했다. 젊었으니까. 3123님, 아이 생일 기념으로 저 모레 여행 가요. 그치, 내가 낳았으니까 나도 여행 가야지. 근데 짐 싸는 게 너무 귀찮네요. 그것은 늙어서 그래요. 어릴 때는 어디 간다 그러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서 짐 싸는 것도 하나의 여행인데 지금은 내가 다 싸야 되니까. 그니까요, 뭐짐 싸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오겠죠. 결국에는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면 로바트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바트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가정용 로봇이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용 로봇인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영화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짧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통 그 로봇이랑 바람이 나요, 남편이. 그러니까 짐을 사람이 쌀 때가 좋은 거다. 1510님, 수용씨 어제 새 이야기 하셨잖아요. 요즘 우리 공장에 배조금 밤새 등은 검은색. 이거 아까 잠깐 이제 해드렸는데, 그 새보다는 회사의 문을 그렇게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온다. 지금 모기가 확실히 많이 들어오니까요. 아, 뭘 봤냐고요? 근데 그런 영화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남성형 로봇도 있어.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영화로 다 보진 않고 다 이렇게 다 잘린 것만 보는데 사람형 로봇이 나오면 이제 다그 망조가 든다. 이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는 거. 강산에 넌할수 있어. 장복희님이 하나뿐인 딸 장소정이 유도분만 하려고 입원했는데 이 노래 들으면 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조금 이게 약간 난산일 수 있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정님, 아기 건강하게 낳으시고 회복도 잘 되시길 바랄게요.

차영은 꿈을 꾼다. 수영 씨가 옛날 얘기 제가 그렇죠. 옛날 얘기 거의 매일 하긴 했는데 2038은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얘기인 거죠.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야. 요즘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수영 씨가 예전에 SNL 출연해서 신동엽 씨 뺨 때리는 영상이 뜬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주셔서 제가 내가 동엽이 오빠 뺨을 때렸었나 거기서? 그래서 PD님이 찾아봤잖아요. 새 박사인데 또 인터넷 박사로 해서 딱 찾았는데 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이영돈 PD의 X파일 먹거리 X파일 그거 한창 유행할 때여서 이엉돈 PD로 하셔가지고 했는데 뭔가 저를 놀리는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뺨을 때리는 딱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은 사람 기억할 때는 때린 사람을 기억을 못하고 근데 딱 장면이 남아있고 그래도 살짝 때렸다. 손 끝으로 이렇게 때렸잖아. 손 바닥으로 접지력 좋게 안 때리고 손끝으로 살짝 SNL이 지금처럼 이렇게 OTT 여기에서 방영될 때가 아니라 TV에서만 방영되던 그 SNL2에 제가 나왔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봐 보세요. 네. 아 그거 새우젓? 새우젓이 나왔어요? 선배님? 그래서 그거 이거 방송에서 말하긴 좀 그래요. 젓갈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그랬구나. 찾아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정숙님 부산 아줌마 서울 나들이 가요. 서울 갈 땐 항상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그래요. 진희님 저 퇴근해요.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요. 신랑 같이 일하는데 먼저 집에 가라네요. 간만에 지하철 타고 퇴근 중입니다. 아우 샤방샤방한 마음에 샤방샤방한 노래 두 곡 나가요. 리센드 러버택 주영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IOI 갑자기 제니 천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판매 MBPL 스퀘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6: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나비엔.
18: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0: 2시에 출발합니다.
1: 디케이 디셈버 가만히 눈을 감고 0529님이 신청하신 이 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래 유행어로 많이 쓰이는 출구 없는 매력이라는 말은 한 번 매력을 느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일종의 관용어 어구인데요. 이 말은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쓰는 법이죠. 비록 저 한동준은 출구 있는 매력을 가졌지만 갈매기떼 여러분께서는 그 출구를 애써 찾지 마시고요. 영원히 제 매력에 갇혀 계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Boy from New York City, The Manhattan Transfer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드리 델번님이 FM 팝스에는 비상구가 없어서 블랙홀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드니까 그냥 빠지시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뭐 사실 헤어나오기는 쉽습니다. 3545번으로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되게 좋은데요. 소나무죠. 이게 소나무가 쭉 있는 산책길인데 운동 중에 듣기라고 그러셨어요. 운동 중에 듣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운동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3124번으로 송도가는 급행 91번 버스 탔는데 반가운 목소리 들리네요. 1259번 탑승하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버스 번호는 91번 버스인데 그 버스에 번호가 있나 보죠. 네. 1259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서기님이 첫 방송 2007년 11월 12일 맞는지요? 맞습니다. 예, 2007년 11월 12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 11월 12일이 되면 19년째 제가 진행을 하는 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해는 20년. 뭐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김민숙 씨, 해운대 날씨 꾸루물이 소나기가 쏟아질 듯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소나기 소식들이 오늘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던데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 반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0: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NSYNC의 Bye Bye Bye, Britney Spears의 Oops, I Did It Again,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Come On Over Baby까지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별로였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미코님이 Oops, I Did It Again 신청하셨네요. 함께 들었습니다. 9988번으로 점심 먹고 아내와 서해 바다를 건너온 레트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함께 듣고 있어요. 아내가 평택시청에서 모집하는 일자리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면접. 합격하시겠죠, 뭐. 네. 합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956번으로 직원들과 1박 2일 연수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해주는 밥 먹고 초록초록 숲속에서 힐링하고 갑니다. 동준님 목소리 또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갑니다. 이남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놀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노래 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패티 페이지의 I Went to Your Wedding, 커니 프란시스의 Beautiful Brown Eyes. 이 노래는 도리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예쁜 구석 하나 없는 내 얼굴. 예전엔 예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땐 몰랐어요. 젊음 자체가 예쁨이라는 걸. 지나가는 젊은이들 보면 모두 예쁩니다. 헐렁한 옷을 입어도 꽉 끼인 옷을 입어도 개성 있는 모습이 자신 있어 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하시면서 Beautiful Brown Eyes 신청하셨습니다. 아,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죠. 나이 먹었다고 무슨 뭐 예쁨이 어디 가는 겁니까? 패티 페이지의 I Went to a Wedding, 커니 프란시스의 Beautiful Brown Eyes.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송.

그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0대 후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오시던 분이었죠. 몇 년이 지나서 저는 결혼과 두 아이 출산을 위해 6년 동안 직장을 쉬었는데요. 그 6년은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은 연세가 더 드셨고 병이 들었고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병원도 주택가와 밀접한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병원과 그 어르신 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죠. 그 6년 동안 어르신의 귀는 더 어두워져서 저는 고함을 지르듯이 소리를 쳐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그분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어르신께서 저한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인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잘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 고개를 꾸벅했고 어르신은 흐뭇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인사 문제가 해결됐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는 저한테 왜 시집을 안 가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알아듣질 못하셔가지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니 대화도 안 됐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걱정하시니까 저만 속상했죠 뭐. 그런데 지난 설쯤에 그분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의 말씀과 행동이 이해가 됐죠. 이후에 그분을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 시집 안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갔다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갔어 갔으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처음 통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고 치매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어르신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는 골목길에 들어서도 제가 결혼한 걸 이해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해 주신 그 어르신을 뵐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고 가셨다는 생각에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끔 그 골목 끝에 어르신이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 결혼했어요.

내 마음의 보석송 메리 홉킨의 굿바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에서 안인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 이런 인연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셔가지고 속상하고 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셨으니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0873번으로 화곡동에서 영등포 가는 605번 버스에서 동준 씨 목소리 나오네요. 기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타고 내리는 사람들께 일일이 인사하시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셨습니다. 네. 605번 버스 저도 몇 번 탔는데. 특대님이 저희 어머니도 10년째 치매와 또 움직이지도 못하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슬프네요 그러셨습니다. 늘봄날님이 치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건강 잘 챙깁시다 그러셨습니다. 8636번으로 두 아들 먼저 보내고 93세 치매로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연이네요 그러셨습니다. 유리님이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기 발견과 약물 치료가 답인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두 영화를 보면은 치매 걸리신 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안인정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길이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라이언 앤 리치의 Dancing on the Ceiling,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0: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말깔랑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브래드의 노래 Make It With You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에드피아 국민인세
1: 사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베시아의 노래 에스트라드였습니다. 베시아가 그 에스트라드 질베르토 그 스탄게츠와 함께 앨범을 냈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이제 뭐 일종의 트리뷰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노래를 가장 잘 불렀던 에스트라드 질베르토를 추앙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베시아의 에스트라드.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시원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마음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뿅.

The Cars의 Magic Gay였어,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Sniffy and the Tears의 Driver's Sea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286번으로 얼마 전 TV에서 동준님 젊었을 때 영상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 무슨, 아 그게 아니고, 아 김광진님. 김광진 씨 그 전참 씨 그 그때 공연 끝나고 제가 거기 쫑에 갔었는데 그 화면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못 봤는데, 예. 제가 저 김광진 씨 증권회사 다닐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노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래가지고 김광진 씨가 거기서 이제 그 제 1집에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주면서, 그리고 이제 가요계로 이제 진출한 거거든요. 지금 뭐 엄청 핫한 가수가 되셔가지고 아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자, 노래 이어집니다. 푸지타이미, 에미 푸지타의 I Believe. 이 노래는 신승훈 씨의 I Believe를 영어로 개사해서 부른 곡입니다. 에미 푸지타의 I Believe, 칼라 보너페, The Water is White.

루퍼트 홈스의 힘에 이어서 마티 발린의 노래 Hearts 함께 들었습니다. 네. 세보야님이 사랑 참 어렵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요즘 황망한 심정이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떠나는 거죠. 너무 황망하고 참 안타깝고.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별인 것 같아요. 이별. 그것도 이별 중에서도 뭐 남녀 간에 이별할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별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그 생각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린다 론스타트의 Long Long Time, 카펜터즈의 Goodbye to Lov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0: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Journey의 노래입니다. Open Arm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어요.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4: 왕왕왕
3: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월드컵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참 뭉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나라 퀴라소가 축구 강국 독일에 1-7 대패를 했는데요. 첫 골이 터지자 팬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열광하더라고요.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 자체가 그들에겐 기적이고 승리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만족하면 그게 바로 우승 아닐까. 잘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박수치고 열광해주는 거. 그런 응원을 나에게, 서로에게 건네면 좋겠습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브라보 외치면서 박수치는 이 오후 4시. 아, 좋은데요. 김희종 씨.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오, 첫 곡부터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정말 브라보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1895번. 당연히 우리 태극 전사들 응원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즐겨요. 오늘도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 끝내주게 멋졌어요.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축구, 야구 뭐 다른 종목들도 많겠지만 좋아하면 하루하루가 참 즐겁죠.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더 그런 듯합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들, 좋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해바라기의 노래 이영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5832번 오늘은 조금 빨리 퇴근해요. 물론 자전거 타고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많이 시원하다고 사연 주셨는데 창밖을 보니까 바람도 좀 불고요. 뜨거운 태양이 좀 가려져 있긴 합니다. 예, 5832님 자전거 퇴근길 시원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미향 씨, 단골 손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거라며 양파랑 마늘이랑 감자를 가져다 주셨네요. 감자 쪄서 먹고 있는데 보슬보슬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감자는 쪘을 때 이 표현을 포슬포슬,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져요. 아주 적당한, 딱 맞는 표현이죠. 포슬포슬한 찐감자. 아유, 예. 좋은데요. 주미양 씨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새롭게 베스트 사연 이벤트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에서 베스트 사연 이벤트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개편과 함께.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사연 그리고 신청곡 같이 올려주실 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의 베스트 사연을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재미난 사연도 좋고요. 뭐 가슴 아픈 사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장희 씨의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준비했는데요. 964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심수봉 씨 그리고 잔나비의 최정훈. 자, 이 두 분이 함께 입을 맞춰서 노래를 했죠. 여자이니까 김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8239번으로 주셨는데요. 시골 논두렁길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네요. 우산도 없이 걷다가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댁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마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야, 이 논두렁길 사진 보는데 향기가 막 사진에 들어있어요. 흙의 냄새들 그리고 좀 오염되지 않은 듯한 이 공기 냄새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정신없이 오늘 소나기 맞으셨는데 빨리 샤워하시고 따뜻하게 계십시오. 김종숙 씨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오늘 1층 베란다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데요. 앞동 할머니가 걸어가시다가 방구를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시원하시겠어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들었어? 이러시면서 들었어? 그냥 나는 방구 힘으로 걷고 있어. 이렇게 농담을 하셔서 한바탕 웃으셨다고요. 정혜선 씨가. 이선희 씨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 노래는 원래 좀 제목은 한바탕 웃음이지만 사실 조금 슬픈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 그 추진력으로 걷고 계신 우리 건강하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남숙 씨. 옆산에서 딸기 따먹고 있는데요. 모기가 총 출동해서 다리를 뜯어먹고 있길래 도망왔습니다. 산에서 산모기면은 굉장할 텐데. 요즘에 외출해서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모기 기피제 이런 거 사용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많이 간질간질하시겠네. 5147번 이 더위에 손을 꼭 잡은 젊은 연인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아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좋다라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괄호를 열고요. 한번 꼭 아내의 손을 잡아봐야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그래요. 이런 거는 한번 남자가 목숨 걸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가 두 잔 보내드릴게요. 아내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한울타리의 그대는 나의 인생, 부산 금빛 노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9095번 시원한 노래로 더위를 이겨내야겠어요 하시면서 포지션의 썸머타임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 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은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부활의 사랑할수록,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양경화 씨 박홍성 씨 1415번으로 청해 주신 이문세 씨의 노래였습니다. 6974번 너무 고된 하루였는데요. 예쁜 노래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글을 적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6974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낸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시는 길에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되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해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음은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정성효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송기수 씨입니다. 저는 1961년생. 1988년 대우자동차 시절 동료이며 친구 송기수를 찾습니다. 우리는 서울 영등포에 있던 대우자동차 사용정비부에서 만났습니다. 송기수 씨 고향은 김해시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에서 서울 양평동에 방을 얻어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동갑이라 퇴근 후에도 술자리를 자주 갖곤 했어요. 오랜 인연을 이어갔으면 했지만 송기수 씨는 1990년도 중반 무렵 대우자동차를 그만두었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문 수리업을 시작했는데요. 잘 정착해서 제가 부산에 출장 갈 때 만나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보고 싶은 옛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방송을 통해 혹시 연락이 되면 당장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서글서글하고 참 착했던 송기수 씨. 그립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문성재 부산 갈매기, 부산 사나이 송기수 씨를 생각하면서 들려드렸어요. 1961년생, 1988년 서울 영등포에 있던 대우자동차 사용정비부에서 일을 하셨던 송기수 씨. 고향은 김해 씨.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정성효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이렇게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박정우 씨인데요. 친구가 몇 년을 노력한 끝에 사무관으로 어제 승진 확정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공정원 축하한데이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제 공정원 사무관님이네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박정우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이은하 씨의 노래 돌이키지 마 915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재래시장 반찬가게인데요. 요 시간대가 몸이 제일 지쳐요. 노래 들으면서 피곤함과 더위를 날려요 하셨는데요. 반찬가게 이 반찬들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찬가게에서 뭐 하나 골라야 돼요. 뭐 고르실래요? 자, 5초 안에 골라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념, 빨간 양념이 가득 있는 간장이 아니지. 양념 게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맛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김명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김문자 씨가 주신 사연인데, 이혼하고 1년 3개월이 지나네요. 오늘은요, 전 남편의 짐을 정리해서 보내고자 정리를 하다가 시부모님 영정 사진을 같이 챙겨 보내면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라는 사연을 가요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이렇게 조금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기쁠 때, 웃길 때도 있죠. 그런 사연들 생각나면 이렇게 던져주세요. 보내주세요. 같이 소개하고 함께하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김문자 씨에게 위로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4730번. 조그만 식당을 폐업하고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평택 1372번 버스를 탔는데 승화 씨 목소리가 들려서 반가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반가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네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알리가 불러요. 연인.

조용필 기다리는 아픔 김미옥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돼요. 오늘은요 7301번으로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일주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많이 그립네요.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가수 유재하 씨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정해주신 가리워진 길입니다. 네, 가리워진 길 이 노래는 5732번으로도 역시 신청하신 노래네요.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어니언스의 편지, 고한우, 아면, 박경순 씨, 김영자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 방귀 뀌시고요. 그 추진력으로 걸어가신 할머니 정혜선 씨께 베스트 사연 오늘 당첨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은경 씨가 남편 퇴직한 지 1년 텃밭 가꾸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를 응원한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저도 응원할게요.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 영상에서 3살쯤 된 아이가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서는 아빠를 보고 아빠 고생했어 이래요. 그러고는 또 자기 가슴을 손가락으로 콩콩 찍으면서 나도 고생했어 이래요. 아빠가 무슨 고생했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1: 바나나 고생했어.
0: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해서 빨리 가족들 품으로 가자고 가정의 날로 정했다는데 유야무야 그러는데도 많대요. 우리 얼른들 집으로 가요. 엄마 아빠 기다리느라 바나나 고생에 젤리 고생까지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0: 법으로 강제하는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과 관공서에서 수요일은 야근 없이 집에 빨리 가는 날로 지정하고 있대요. 지정은 하고 있는데 지키는 데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칼퇴 문화가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 지켜지고 눈치 주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퇴근의 맛은 너무 늦으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이하는 사람도 집에 들어서는 사람도 다 지쳐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집으로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지금 바나나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요. 바나나 고생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미스테리한데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 먹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건지 이건 3살 아이만이 아는 고생일 텐데 통역사가 안 나타나면 저는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집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바나나 고생했어.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로 시작했고요. 바라기는 엄마 아빠 기다리는 달콤하고 향긋한 고생? 그래서 3살 아이가 사서 하는 고생이면 참 좋겠다 바랄 뿐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

레인보우 딱 열었는데 제 최애곡이 나옵니다. 뭔가 통한 듯해요. 9355님이세요. 두 노래 중에 어떤 노래일까요?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4725님께 전해드린 노래. 앞서서 리차드 샌더슨의 Reality 들으셨거든요.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처음처럼이라는 닉네임으로 우리 바나나 고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3살 아이가 바나나 고생했어 라고 말한 건 보통 어른이 생각하는 정확한 문장 의미라기보다는 아이만의 말놀이, 상황, 연결, 표현의 가능성이 커요.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바나나 먹느라 고생했어처럼 아이가 바나나를 먹었거나 바나나를 들고 있었거나 바나나와 관련된 상황에서 고생했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두 단어를 붙여서 말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른 말 따라하면서 대상만 바꾼 표현이요. 세 살은 고생했어, 잘했어, 괜찮아 이런 말 흉내내거든요. 이 말에 인형이나 음식, 물건에 다 같이 붙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아이에게 특정 사람이나 상황을 뜻하는 별명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단어를 자기식으로 연결해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도 저는 모르겠다. 세 살 아이의 세계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아이도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 조카는 은행 다니는데 수요일, 금요일은 5시에 끝난다네요. 박용주님. 저희도 6시면 전산이 다운돼요. 버섯돌이님. 와, 그럼 정말 수요일은 좀 일찍 퇴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 스케치에는 다른 요일 코너는 없고요. 잠시 후에 매일 코너.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를 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뿌듯하고 홀가분하신가요? 아니면 노곤하고 뻐근하신가요?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는 별거 아마 다 했을걸요? 저는 오늘 이런 대단한 흔적을 남겼어요. 들어봐 주세요. 오늘도 노루오줌이라는 식물 숙근 6개를 정원에 심었어요. 잘못 주문을 해서 줄기와 잎은 하나도 없는 뿌리만 왔어요. 한 의미 있는 행사에서

청취자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아직도 아침 방송하는 줄 아는 청취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꼭 들으라고 얘기해 줬어요. 듣고 있을까요? 오늘 저의 하루는 약간 고단하고 그런데도 뿌듯하고 대단해요. 퇴근하는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친구한테 가족한테 톡 보내듯이 톡톡 한 대여섯 문장만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DJ 김용신이 세상의 모든 저녁이 듣게 낭낭하게 읽어드립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더위에 흘린 땀과 피곤함이 음악으로 풀리네요. 0252님이세요. 지금 이 노래 누가 부른 건가요? 하신 분들이 계신데 조시 그로반과 브라이언 맥나잇의 목소리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선 곡도 엘튼 존과 조지 마이크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문국남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로고 앞에도 두 곡을 들었죠. 아리오 스피드웨건 In Your Letter 1415님께 전해드린 노래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에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182님, 오늘 남편 쉬는 날 두 끼 챙겨줬어요. 점심에 된장국, 오이김치 해 먹였어요. 두유 만들어 먹였어요. 저녁에 주꾸미 볶음 해 먹였어요. 저녁 스케치로 오이김치 사진 보내며 오늘 한 일 생각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2816

7시 20분에 출근했어요. 퇴직하는 직원이랑 얘기했어요. 입사 직원이랑도 했어요. 줄인배 움켜쥐고 퇴근해요. 시원하게 세차도 했어요. 근데 배 움켜쥘 수 없어요. 배 많이 나왔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에이미만, 마이클 펜, 투 오브 어스 들으셨어요.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앞서서 함께한 노래. 2816님 배 많이 나온 것도 대단하죠. 뭐든 다 대단해지는 코너예요.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퇴근하고 이제부터 투잡하기 위해서 이른 저녁 먹고 핸드폰 앱을 켭니다. 무슨 일 하냐고요? 대리기사 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쪽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착용하고 저녁 스케치로 시작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저녁 스케치 벗삼아서 오늘도 달려봅니다. 밤 고냥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이 6시 48분인데 와, 오늘 일단 지금까지 1차로 대단한 하루를 사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루에 2차, 예. 하루의 시간이 또 펼쳐지네요. 지치지 마시고 오늘 안전하게 무사하게 두 번째 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위대한 하루가 펼쳐지겠어요. 고생하십시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싱크 한스.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착각한 Through the Fire. 박상민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토토 아프리카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뜨겁고 무더웠는데 지금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요. 선선함을 느낍니다. 이곳은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우주의 먼지님께서 주셨거든요. 지금 대전은 비가 내린대요. 정진동님께서 용신님 그대라는 단어 할 때마다 커피 쿠폰 하나씩 적립하는 걸로 해요 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입에 그대를 달고 살아서 그대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스케치 청취자들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너무 길거나 어렵지 않고 불렀을 때 어감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귀엽고 예쁘고 멋지고 잘생긴 이름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인별그램에 일단 제 고민을 좀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고 계세요. 노을님 어때요? 저스님 어때요? 연필님 어때요? 붕님 어때요? 아,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근자씨. 근자씨 어때요? 근자씨의 성은 퇴예요. 퇴근자씨.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글쎄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오늘 한번 던져봅니다. 많이 좀 제안해 주세요. 저희 인별그램 주소 하나 말씀드릴게요. CBS FM 이브닝이에요. 저녁이니까. CBS FM EVENING 어렵다 하시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모바일로 주셔도 돼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샵 9390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는 휴대폰에 레인보우 앱 깔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게 좋겠어요. 제안해 주시면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Despacito.
1: Despacito 들으셨어요. 루이스 폰지, 데디 양키, 피처링 저스틴 비버. 앞서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 더 사인 들으셨고요.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전해드렸습니다. 저 포항 현장에 시공 왔어요. 작업장은 에어컨 고장으로 엄청 더웠고요. 3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옷은 이미 몇 번을 젖었다 말랐다. 지쳐서 커피 좀 마시려고요. 잠시 앉았더니 이제야 바람이 부네요. 잠시 땀 식히고 작업 들어가야죠. 오기 전에 좋아하는 물회 대짜로 실컷 먹어야지 했는데 물회는커녕 시간에 쫓기고 더위에 쫓겨서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사장이 일부러 머리 아픈 거 떨쳐버릴 겸 지방에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보내준 건데 본의 아니게 힐링길이 아니라 고행길이 됐어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일인데 해야죠.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렵니다. 졸졸 따라와님이 주셨는데 일단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커피 한 잔을 받아 두시죠. 아 오늘 진짜 더웠는데 지금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분도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셔야 한다니까. 그래도 낮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좀 작업이 능률이 오르겠죠? 오늘 상담한 고객님 계신데 계약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 좀 주세요. 제우스님. 내일 아침에는 고객님이 저 계약 확정했습니다. 이런 전화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거래처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에 레인보우 듣고 있습니다. 3333님은 거래처와 약속이면 이건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먹는 뭐 그런 저녁 식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잘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움님은 최선을 다한 하루를 보냈는데 고객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신 듯해요. 그러나 저는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정성으로 임했으니까 저 당당히 오늘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요. 비움님께도 수고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자, 저녁 7시 25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에릭 카멘입니다.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0707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빌리 조엘의 Live the Tender Moment Alone 5565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현충원에 계신 부모님께 다녀왔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하고 마무리하고 지금 퇴근 중이에요. 3733님. 그래도 저 너무 행복했어요. 6093님은 저는 어린

어린이집 교사예요. 오늘 더웠잖아요.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요리 활동으로 채소 곤충 만들고 동화 읽으면서 머리띠도 만들었고 열심히 하루를 보냈어요. 열심히 보낸 내 자신에게 칭찬과 위로를 하면서 지금 퇴근 중입니다. 수고하셨으니까 지금은 집으로 가는 길. 트레이드마크 Only Love를 들으셨어요. 495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켈리 클라스의 Because of You는 도로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녁이니까 이부님 어때요? 집으로 가니까 부로님 어때요? 집사님 어때요? 집을 사랑하니까 집사님. 퇴근자씨 해서 근자씨 나왔잖아요. 단자씨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자, 단자씨예요. 캐치님 어때요? 밍숭밍숭한 단어들보다 발음이 강해서 그대란 단어 금방 덮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을 꽉 잡는다는 캐치,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집으로 가는 거 고잉 홈이잖아요. 홈. 홈이 어때요? 귀엽고 쉽잖아요. 홈이. 스케치북이잖아요. 스케치는 저녁 스케치. 거기에 청취자가 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북님 해서 우리는 같이 저녁 스케치 북을 만드는 거죠. 대박 애칭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냥 그대가 좋아요. 아침에 그대도 있고, 저녁에 그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대로 불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여러 가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막 박수 치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도 불려도 되는구나. 놀라고 있어요. 감탄, 감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7시 42분.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꽃마리님과 함께 이 노래 들을 거예요. 실크 소닉, Leave the door open.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9: 하이엠솔루텍
8: 1544-8777.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6755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 When I Fall in Love.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더듬이를 까딱까딱해야 앞에 놓인 게 적인지 먹이인지 알 수 있는 곤충들처럼 우리도 더듬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까딱까딱 한 번으로 이게 틀린 길인지 맞는 길인지 알 수 있고 또 까딱까딱 한 번으로 적인지 좋은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가끔은 그렇게 오감을 총동원해서 까딱까딱 박자도 맞추고 허밍으로 노래도 하는 그런 저녁 우리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비닐장판 위에 딱정벌레 인순이의 노래였습니다. 무서워요 더듬이 4536번으로 저도 무서워요. 저는 기어다니는 건 다 무서워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더구나 거기 막 빠르기까지 빠르게 기어가 어떤 때 막 덤벼 날아서 그러면은 저는 정말 기절해요. 그 자리에서 뒤로 그냥 기절합니다. 아 참. 근데 왜 보면은 사무실이나 아유 이 개구장이 박 PD 갑자기 그 말을 또 꺼내기 싫은 그 벌레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왜 그 사무실이나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무슨 음악을 듣는지 이어폰을 꽂고

0: 그럼 그 속도를 보면은 아, 저 사람 기분이 좋구나. 또 음악을 들으면서 신났네, 신났어. 막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듬이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곤충처럼 우리도 까딱까딱 박자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애청곡 말고,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애청곡 말고 애창곡. 그러니까 노래방 네, 가서 부르는 노래든 노동요든 내가 잘 부르는 노래 그거 한 곡씩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박상환 PD님한테 여러분의 애창곡을 입력해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박 PD님이 생각날 때마다 아 이거 누구의 애창곡인데 하고 막 들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의 애창곡 어디다?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내가 잘 부르는 노래 애창곡 올려주세요. 기다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쏭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조지아에서 사진을 보내 오셨습니다. 날이 어떤가, 오늘 서울은 3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조지아는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하긴 그 위에 설산이 보이고 하니까, 야, 정말 이 긴팔에 한겨울을 느끼게 하는 그 사진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5일차 이제 조지아를 보고 계시는데, 설산에서 부는 바람을 서울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시원하겠죠? 아무튼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김한선 기분 좋은 날,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인별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이런 설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정렬 그대 고운 내 사랑 두 곡의 음악 이어 들었습니다. 정말 노래를 많이 부르시네요. 이렇게 이 창 실력이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신청곡 하나하나, 신청곡이 아니죠. 애창곡이죠. 하나하나 저희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저희 이제 박피디님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영님은 더듬이가 저도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광주까지 야간 수업을 들으며 힘들게 취득을 했는데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요. 하긴 더듬이로 어디에 이력서를 넣으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복잡하시겠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망님, 퇴근 후에 저희 CBS 지하에 있는 서점에 오셨었군요. 와,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못 만났네. 기회가 되면 오시면 만날 수 있겠죠. 417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인데,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이 시간쯤 집에 돌아오는 우리 남편. 항상 퇴근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유난히 처진 목소리가 마음에 쓰이네요. 이 노래 라디오로 들으면서 오면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남편을 위해서 417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하긴 마음만으로 이곳에 가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어디선가 이곳에 이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네요. 유리상자입니다. 제주도 푸른밤.

영훈님 청해주신 이문세 소녀. 와, 최혜진님,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댁이 어디시길래 우리 집 앞이라고. 기가 막히게 멋지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진 보냅니다 하셨는데, 와, 저 손톱다래 노을이 기가 막힌데요. 자연이 너무 좋다고. 멋진 사진 고맙습니다. 괜찮으면 저희 인별그램에 또 올려두도록 하고요. 비주 러브 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곡 함께 들었고요. 바위나리님이 낮에 정선에 가서 콧등치기 국수를 먹고 집으로 와서 다시 천 따라 걷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콧등치기라 그래서 에? 국수 이름이 콧등치기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찾아봤어요. 강원도 정선 지역의 향토 메밀국수라고. 근데 이 면을 후루룩 빨아들일 때 면발이 콧등을 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라고. 예, 정선 아리랑시장 오일장에 가면 아주 대표 먹거리라고. 야,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콧등치기 국수. 근데 우리 박상환 PD님 국수 좋아하는데 국수 못 먹어서 어떡해요. 속이 탈이 나갖고 국수를 못 드신다고. 저라도 먹고 오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아, 비주의 러블러브였구나. 제가 러브라 그랬어요? 그냥 러브라 그랬어요? 비주의 러브유라 그랬구나. 너무 제가 사랑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비주의 러블러브. 또 여진 꿈을 꾼 후에는 우리 하숙님 청해 주셨죠. 맞습니다. 여진 씨는 음대 출신의 가수고 또 음악 교사로 지내셨죠. 맞아요. 그리고 유리상자, 제주도의 푸른밤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연경님 청해 주신 곡 이어

0: 오늘 여러분의 애창곡이 뭔가요? 박상원 프로듀서가 행복한 동행 가족들의 애창곡을 알아야 이제 계속 여러분께 들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있는데 라나의 로스보, 개구리와 두꺼비라고 하잖아요. 썸머와인, 이 노래는 저의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원곡은 낸시 스나트라하고 리 헤이즐워드가 불렀죠. 근데 이제 라나의 로스보, 한민, 은희 씨 두 분의 혼성 듀엣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7679번으로 요 노래 들려주시면 부르면서 퇴근할게요 하셨는데 잘 따라 부르셨습니까? 홍민정, 아마도 그건, 그리고 부활, 사랑할수록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해줘.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의 여건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이전 시

0: 고향 가구박람회.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님은 없고 심심해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바빠. 그래서 얼른 끊고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예 안 받아요. 나 오늘 슬프고 외롭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기분 좋은 날님이세요. 아이고 어떻게 위를 드릴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43번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래서 어? 나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나 하고 저 원래 미니스커트 안 입거든요. 그랬는데 와 AI DJ 현주네요. AI로 만든 DJ 현주. 어때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오, 요즘 AI로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저 좀 만들어주실래요? 이런 재주가 있으신 분들 지금 9243번으로 만들어주신 이 사진은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같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현정님 그리고 백상희님 청해 주신 곡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현정님이 죽을 때까지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그러게 죽을 때까지 아마추어. 이승철입니다. 아마추어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 in... 비타민 하면 비욘드 비타.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현우 씨의 노래를 들으면 기타 메고 다녔던 첫사랑이 자동 소환이 됩니다. 그 4665번으로. 그쵸. 음악이 가져다주는 그 아련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현우 헤어진 다음날. 예, 비발디 사악의 겨울 2악장의 그 선율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죠. 야, 이런 음악을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에서 듣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8188번으로 남편 생일을 맞이해서 캠핑을 가셨어요. 이상근, 내 남편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인터넷 방송으로 남편과 행복한 동행 듣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상근님. 예,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벌써부터 책 하고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책 소개해드려야죠. 나태주 시인의 글과 생각을 담은 책,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네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을 놓치지 마라. 네가 별이 되리라. 갑자기 왜 나는 반딧불이 생각이 나죠. 아, 별인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죠. 더블북 출간.

0: 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께 너를 아끼며 살아라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게도 한 권쯤 필요한 책이에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자, 지금부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신청하시면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 문숙 작가님이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 하고 글을 드릴 거예요.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그 네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박선주 이런 내 마음을 7944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불독맨션 춘천 가는 기차. 불독맨션 너무 잘 아시죠? 오래전에 이한철 씨가 저희 C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도 했었는데 그 이한철 씨가 리드하는 펑키 밴드죠. 불독맨션. 김현철이 아닌 오늘은 불독맨션의 목소리로 춘천 가는 기차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4874번으로 현주님 17년을 다녔던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허탈하고 불안한 마음에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사실 17년이면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을 함께한 곳이잖아요. 당연히 허탈하고 불안하죠. 먼저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앞으로 펼쳐질 미래보다 이제 그만두게 될 그곳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님의 그 쌓아온 경력과 능력 그런 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9992번으로 청해 주신 곡 우리 함께 듣죠. 21입니다. 21살의 비망록.

저녁에 비 소식이 있긴 했어요. 오늘 일기예보에. 그런데 대전은 지금 막 비 오고 천둥도 치고 그렇구나. 대술비곤리님 글 주셨네요. 윤수일 떠나지마 잘 들으셨습니까? 또 0904번으로 가족이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죠. 억장이 무너져 내리신다고 치매로 인한 아픔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서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청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언제 완성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태 나와 같다면 우리 주무님이 맞아요. 대중적으로는 김장훈의 리메이크 버전이 훨씬 유명하긴 하지만 원래 1992년 박상태

1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나와갔다면 들었죠. 또 21의 21살의 비망록. 이 노래 들으면 다들 아 돌아가고 싶다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병임님 신청곡 조용필입니다. 꿈.

0: Brothers Four가 부른 Seven Daffodils를 양희은의 음성으로 일곱 송이 수성화 들으셨고요. 또 전영록 애심 0625번으로 중국에서 주재원할 당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고요. 조용필 꿈 고맙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조심해서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0: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 떨어도

0: 불러요.
1: 다리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나를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기죽지 않는 것도 나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쵸? 그래요. 기죽지 않을 내일을 위해서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책 못 받았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책 선물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오늘 끝곡은 4041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한마음 꿈이여 사랑이여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0: 세종
1: 기프트
0: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1: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1: 세종 기프트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낮에 얼음이 가득한 유리잔에 시원한 물을 부으면 금세 유리잔 겉면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힙니다. 컵의 안과 밖의 온도차가 만들어낸 여름의 풍경이죠. 한 주의 중반에 서 있을 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투명한 물방울이 맺히는 것만 같습니다. 치열하게 달궈진 한낮의 열기와 차분해진 저녁 공기가 만나 마음의 온도차를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쓱 닦아내듯 일주일의 절반을 달려오며 쌓인 건강, 긴장, 스트레스도 가볍게 털어내면 좋겠어요. 오늘의 두 시간도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줄 음악들로 채워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2월 17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서현 여름 안에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여름날 유리잔에 맺히는 물방울 이야기로 네, 문을 열어봤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쯤이 우리 마음의 온도차가 가장 심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치열하게 달아올랐다가 또 서서히 한풀 꺾일 그런 채비를 하는 시간이죠. 그 온도차 때문에 조금 힘드셨다면 지금부터는 유리잔에 물방울을 닦아내듯이 힘든 것들을 털어내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수실력발이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수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수실력자 수쏴 수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352번으로 청해 주셨던 이장우 훈련소로 가는 길 그리고 엄정화의 후회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6117번으로 보내주셨네요. 나이트 전담 근무자라 들릴랑 말랑 볼륨 줄이고 듣기만 하다가 오늘 쉬는 날이라 마음껏 볼륨 올리고 처음부터 듣습니다. 크게 마음껏 편하게 꿈음 들으니 너무나 벅찹니다. 내일부터 3일간 또 근무 들어가면 조그만 소리로 위안을 받겠죠. 네, 보내주셨네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걸까요? 그쵸. 아무래도 근무 중에는 크게 편하게 이렇게 틀어놓고 듣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오늘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6709번으로는 횡단보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남편인 줄 알고 손을 막 흔들면서 좋아했는데 신호가 바뀌고 달려가서 보니 아니네요. 급하게 피해서 지나쳤습니다. 에휴,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졌나 봅니다. 하셨어요. 아, 멋있는 분이었나요? 그렇군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손만 흔들면 다행인데 이렇게 등을 치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1821번으로는 조카가 이모 먹으라고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인천에서 서울 연신내까지 왔네요. 자기도 이제 성인이라고 이모랑 보리음료도 한잔하고 내일 간다고 합니다. 재료비는 엄마가 내고 생색은 조카가 내네요. 그래도 예쁘죠. 친조카도 아니고 사촌조카인데 이모를 이리도 살뜰히 챙기다니요. 하셨어요. 뭘 만들어 왔을까? 호두파이. 이 스콘? 이거 직접 만들어 왔다고요? 와, 솜씨도 좋고 손도 크고 양이 엄청 많은데요. 이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노래는 9383번으로 청해주셨어요. 헤이의 주댐.

예전에 한창 책에 빠져 있을 때는 좋아하는 책일수록 끝부분을 일부러 천천히 읽곤 했다. 다 읽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책장을 덮는 순간 그 세계가 닫혀버리는 게 아쉬워서 마지막 몇 장을 며칠씩 아껴두기도 했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을 때면 과연 해피엔딩일지 열린 결말일지 상상하며 기다리는 맛이 있었다. 끝을 늦추고 싶다는 건 아직 그 안에 좀 더 머물고 싶다는 뜻일 테니까. 그 시절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게 시간으로 증명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애틋한 기다림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쩌다 책을 펼쳐도 결말부터 찾아보고 드라마나 영화는 다음 회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인터넷으로 누군가 올려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찾아볼 때도 있었다. 이런 스스로를 보며 어쩌다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을 잃게 된 건지 닭가슴살처럼 퍽퍽해진 현실에 다시 물음표를 던져본다. 밤의 끝자락에서 이 밤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넘어가 버릴 장이겠지만 남은 몇 시간만이라도 조금은 천천히 이 밤을 음미하고 싶다. 스쳐가는 바람 소리와 가만히 차오르는 생각들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드린 노래 장범준이었습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최고였습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에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2304번으로 정해주신 윤상의 노래였습니다. 한 걸음 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0: 아,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7: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크마 악몽님 신청곡이네요. 지하에 물론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아직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특별 할인 중
1: 서울 771-1932.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혜진의 내게로 였습니다. 수현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유, 네, 수술도 무사히 받으시고 회복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혜진의 내게로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꾸아리님, 수건을 바꿨어요. 여기저기서 받아서 쓰던 통일감 없던 수건들 오래되기도 해서 이번에 싹 바꿨습니다.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고 욕실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아요. 수건은 그냥 여기저기서 받아 쓰는 거라 생각해서 돈 주고 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싹 바꿨더니 아주 뿌듯합니다. 뽀송하게 말려주고 있어요. 건조기가요. 그러셨군요. 맞아요. 수건 오래 쓰면 약간 끝이 해지기도 하고 수건도 좀 얇아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못 쓸 건 아니라서 버리기도 아깝고 뭐 여기저기서 선물로 받고 새 거 받고 하다가 그냥 쓰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통일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잘하셨네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분 전환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선물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만나는 맥모닝 콘서트가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연이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성함을 적으셔서 공연이라고 말머리 따신 다음에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0: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참 좋은 여행.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14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박상태, 나와 같다면. 그리고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98학번 동기이자 회사 동료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영등포에서 만났어요. 3647님. 다들 여기 15년 만에 온 것 같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혼 전 우리들의 아지트였던 곳에서 지금 만나고 있네요. 그때는 우리만 있어서 꿈음 들려달라 했던 곳이었는데 지금 앱으로 들으면서 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회사 동료들

인데 같은 학번에 그 비슷한 연배의 그런 동기들, 동료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오랫동안 또 이렇게 친분을 이어가고 계시고 계속 같은 직장에 계신 건가요? 어쨌든 15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영업하고 계셨던 그 식당인지 주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께도 감사한 마음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여기서 만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스미님, 오늘도 굉장히 더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두 밤만 자면 첫 휴가를 나올 우리 아들. 얼마나 집에 오고 싶을지 생각하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저희 부부도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집니다. 벌써 울컥해요. 아들, 우리 이제 모레면 만나네. 조용히, 조심히 지내고 그날 만나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첫 휴가니 얼마나 또 시간이 더디게 갔을지, 더우면 더워서 또 추우면 얼마나 힘들까. 네, 아드님 군대 보내놓으시고 다들 걱정, 날씨 촉각을 그 누구보다 군도 세우면서 걱정하고 계시죠. 네, 건강히 잘 휴가 나와서 또 부모님과 네, 진하게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24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현정 거짓말처럼.

50kg 이하가 되면 업어주겠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오늘은 저녁을 먼저 5시 전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댄스 학원을 갔는데 배고픔에 집에 가면 물로 배를 채울까, 우유를 먹을까, 파프리카를 먹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박자를 한 박자씩 빠르거나 조금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시원한 수박을 먹었네요. 제게 다이어트의 길은 멀고 먼 길이고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9249번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 꼭 남편한테 업히셔야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몇 킬로그램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조규찬의 노래였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나 불렀냐님, 모든 꿈은 가족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정해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저는 야간 연장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퇴근을 아주 늦게 해서 이 방송이 끝날 때 퇴근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계신데 이 시간에 퇴근을. 원아들 석식 먹이고 정리하고 하원시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하루를 마감하는 일지를 쓰며 이 시간에 음악을 듣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보네요.

혼자 일수 아주 크게 듣고 계시다고 스마일 오공님 보내주셨어요. 음악이 조금 힘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연장반이라 늦게 아이들 데려가시는 부모님을 위한 그 타임을 맡아서 하고 계신가 봐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슈가정님, 50일 된 손녀를 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이 아기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한시도 쉴 새 없이 바쁜 걸 보니 가슴이 짠했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참 어리고 소중한 딸인데 그 딸이 아기를 키우는 걸 보니 장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집으로 가는 길 우리 딸 얼굴 떠올리며 많이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네요 하셨어요. 슈가정님. 그렇죠. 모두가 아기를 보면서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예쁘다 하고 아기에게 열광하고 있을 때 부모님만큼은 그 아이를 낳은 내 딸 걱정뿐이죠. 예, 저렇게 아기가 어떻게 또 아기를 낳아서 키울까 염려되기도 하고.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쑥쑥 크는 만큼 또 따님도 엄마로서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736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폴킴의 노래입니다. 너를 만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스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스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스 셀러스.
4: 시원하게

0: 시원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알콩
1: 간장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6: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쨍쨍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한 사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 다들 어디 가셨지? 했더니 조금 옆에 커다란 그늘망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있죠? 우리에겐 익숙한 도심 그늘막 풍경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풍경은 드물다고 해요.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라,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부러워한다네요. 어디 이쁜가요? 한겨울엔 춥지 말라고 버스 정류장에 뜨끈한 온열 의자도 만들어주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바닥 신호등도 있고, 이게 다 우리의 기술력과 따뜻한 정이 결합한 멋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활짝 펼쳐놓을게요. 오셔서 좋은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은 어떻게 좀 시원하셨나요? 영화 슈퍼배드 4 중에서 들으셨어요.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어떻게 다들 모이셨나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 다이너마이트.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다이너마이트 하니까 어저께 그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또 많이들 보셨다고 해주시네요. 영사배. 또 개도님 나오셨었는데 그 또 썰이 또 생각나네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분 노벨인가? 그분. 네, 편지로만 연애하셨다고. 네. 네. 그 썰이 또 생각나네요. 또 재밌게들 많이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한여름 공공 그늘막, 한겨울 버스 정류장 엉뜨 의자, 눈에 확 띄는 LED 바닥 신호등, 이런 거 정말 다른 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한국인의 정이 느껴지면서 뭔가 더 과학적이면서 더 발전적이면서 뭔가 되게 이런 부심 느껴지면서도, 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발전적인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솟듯이 이렇게 발전적이고 더 높이 높이 더 잘잘 하면서도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달아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지네요. 어제 오늘 많이 더우시죠? 마음 같아선 그늘 시원하게 드리우고 수박이라도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대신 제가 오늘 시원한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랑 선물 다 받아가세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모비도 놀러오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메인 테마 곡이었죠. 명대사도 생각나죠. 막강 퀴즈 뭘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명대사.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명대사 아닙니까? 앞서 들은 곡은 인생은 아름다워 메인 테마였습니다. 나비0702님, 어제 영사배도 본방의 오프닝 놓친 치영음 제방도 잘 들었어요. 강디 목소리 들으면서 스르르 새벽에도 어울리는 치영음. 뭔가 여러분의 하루 곳곳에 제가 쏙쏙 숨어있다가 나온 기분? 또는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만나신 것 같은, 왜냐면 저도 못 들었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시간, 저를 만나셨군요. 헤세드님,

우리나라에만 있는 곳 또 있어요. 강디의 체험음이라고 하셨네요. 와, 그러네요. 또 영삽에도 현재는 그렇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영화들. 누상동 사모님, 다른 직원들이 12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혼자 들어요. 혼자 커피도 한잔 즐기고 라디오 볼륨도 최대치로 듣고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좋아요. 7679님, 강디, 딸아이 23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아, 너무 예쁜 나이다. 23번째. 사회초년생이라 매일 지쳐서 들어온 딸. 오늘만이라도 칼퇴하고 만난 밥도 먹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초이야, 너가 늘 행복하길 기도해본다. 너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감사 하셨네요. 코끝이 시큰. 7679님, 오늘 따님 만난다고 하셨는데 아이스크림 쿠폰 2개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밥 먹고 같이 드세요. 노래 들을까요? 우노윤호님, 아내와 큰아이가 미국 시애틀 이모님 댁으로 여행을 떠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요. 초반에는 작은 아이랑 둘이 한족하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큰아이의 제자걸음도 그립고 아내의 빈자리도 점점 크게 느껴지네요. 여행 마치고 오는 날까지 건강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라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셀린 디온 When I Fall in Lov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끝없는 사랑 중에서 라이오넬 리치, 다이애나 로스 함께한 Endless Love.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맞습니다. 사랑 타령합니다. 평생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랑 타령. 5169님, 강희씨 저도 영사배 구독했어요. 그 시간은 원래 헬스장 가서 자전거 타는 시간인데 패스. 영사배로 환승해서 기다렸다가 다 봤네요. 오, 곧 70세가 되는 저에게도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길을 열게 하네요. 하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네, 저랑 살아계실 적에 되게 친했었던 고 김영애 선생님, 그 배우 선생님 또 엄청난 사랑꾼이셨는데 아마 살아계셨다면 영사배 구독해 주시지 않으셨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한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똑같다고. 보라써니님.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아, 이런 대사는 연애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당신은 자꾸 나를 화나게 해요. 이 대사로 바뀐다는 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게시판에서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한창이네요. 온갖 추억의 아이스크림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우리 취향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거의 이거 MBTI급인데요. 여러분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뭐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또 오늘 또 선물로 아이스크림 드리니까. 네, 참고로 저는 보석땡, 요새도 있나? 보석땡 아이스크림. 부드러운데 중간중간 보석같이 씹히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남현선님, 응? 나 인생은 아름다워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너무하세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왜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중간에 하이라이트를 봤다던가 보면서 딴 걸 했다던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입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심이나 배우가 1인 2역으로 분해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볼까요?

오늘 퀴즈는요, 바로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영화 감독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겠다가 아시겠거든 바로 그냥 정답 외쳐주세요. 이 감독으로 말하자면 할리우드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영화 추억에도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괜히 거장이 아닌 게요. 어려서부터 영화에 푹 빠졌다고 해요. 5살의 극장에서 처음 영화를 보고는 잠을 못 이루고요. 고등학생 때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동네 상영도 했다네요. 이런 일화는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에서도 생생히 나오죠. 드물게 오락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감독. 그의 대표작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워할 수 없는 사기꾼과 그를 쫓는 FBI 요원의 추적을 담은 캐치 미 이프 유 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묵직하게 담아낸 쉰들러 리스트. 또 무려 42년 동안 5편의 서사를 이어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답 외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굳히기 힌트 들어갑니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무시무시한 테마곡과 함께 기억되는 한여름의 공포. 아, 맛있겠다 이 아이스크림. 영화 조스. 외계인과 소년의 우정을 담은 영화 이티도 이 감독의 명작이지요. 어느새 팔순을 바라보지만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외계인의 존재를 다룬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로 또 한번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감독은 누굴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와서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네, 최강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정답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이번 신작 이 곡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바꿨습니다. 오늘 또 테마랑도 너무 잘 맞고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어서 조스 중에서 메인 타이틀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E.T. 엔드 크레딧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티븐 스필버그 맞았고요. 자, 정답자들 보겠습니다. 오늘도님, 스티븐 스필버그요. 아, 오늘 오전에 파벨만스 보고 있었는데 찌찌뽕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티나님 정답, 스티븐 스필버그, 내 인생의 넘버원 감독 하셨습니다. 진호짱구님, 스티븐 스필버그, 생각난다, ET필통 있으셨나봐요. 저는 집에 ET 인형 있어요.

그이 티는 형 두 개 있어요. 파란 후드티 입은 이 티랑 빨간 후드티 입은 이 티. 네. 네. 뭐 친구랑 뭐 어떤 뭐 커플로 산 건 아니고 친구랑 통하는 게 하도 많아서 친구랑 한 개씩 한 개씩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네 집에 살게 돼가지고 두 개가 돼버렸어요. 9448님, 정답은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저의 최애 영화 감독입니다. 네, 그쵸. 정말 동심을 갖게 해준. 그래서 이티를 좋아해서 또 이티 인형 이런 식으로 좋아하고 그 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 박선영님도 정말 자전거를 빨리 달리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5102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대작 영화 제조기인 것 같아요. 영화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겠죠? 감사, 감사. 0947님, 스티븐 스필버그 쇼핑을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요? 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너무 귀엽겠습니다. 네,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겐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주시고요. 당첨자는 취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한 곡 더 듣겠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She Pons, He's so fine 듣고 올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꿀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네 라큐님 말씀처럼 횡단보도 앞 그늘같이 시원한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한 기분이었네요. 네. 감사했고요. 아까 들으신 곡 소개 하나를 못해드렸는데 마이클 중에서 잭슨5의 ABC였고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7679님 신청곡입니다. 세상 밖으로 중에서 김종서의 세상 밖으로 네 띄우면서 초이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0: 초음파도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 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가 올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소품을 담은 작은 파우치를 가리킵니다. 긴장 완화에 좋은 스트레스 볼, 뭐 손끝 감각을 깨워서 집중하게 만드는 딸깍거리는 키캡이나 말랑한 촉감의 슬라임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신맛의 사탕이나 젤리가 불안 가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이 불안 가방은 나만의 작은 구급 상자가 되어주죠. 불안을 없앨 수 없다면 귀여운 소품들로 스트레스를 달래면 됩니다. 내 멘탈은 내가 지킨다는 가볍고 유쾌한 발상인데요. 주머니 속 작은 위로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Let There Be Love, 러셀 왓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불안 가방. 처음 들으면 귀엽고 엉뚱한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참 영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쉬어가라고 나를 잡아주는 소소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작은 응급처치 키트 같달까요? 뭐 내 대신 걱정을 가져간다는 걱정 인형도 떠오르는데요. 강인하게 버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작은 위안 한 조각이 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작은 파우치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뭐 인공눈물, 립밤, 손톱깎이, 민트 캔디, 뭐 물티슈 이런 것들 들어있거든요. 저한테는 뭐 불안 가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 필요한 것들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불안 가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면 오늘 아침 음악과 함께 잠깐 흘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끔가다 타이슨으로 혼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페라 타이스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죠. 아까 전에 이루어질지니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불안 가방은 없는데요. 저에게는 불안을 잠재우는 목소리는 있어요. 한겨울 거리에 찐빵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따뜻하고 퐁신퐁신한 정원님의 목소리. 아유 참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해주실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유경주님도 불안 가방 걱정 인형은 단연 음악입니다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음악이 가장 이 불안할 때는 좋은 치료제인 것 같아요. 불안할 때 듣는 음악, 조금 우울할 때, 처질 때 듣는 음악, 기쁠 때 듣는 음악 따로따로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클래식이 아닌 것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비상님이 간간히 들려주시는 명상곡이 찬란한 아침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신청곡으로 가겠습니다. 이그노라무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예,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님. 프랑스 생장을 출발해 산티아고 성지순례 도보길에 오른 지 19일차. 이야, 현재 스페인 레온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7시간 시차가 있어 방송시간에는 깊은 잠을 청하고 있지만 매일 걷기를 마치고 하루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에 맞춰 챙겨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듣던 방송을 이 먼 이국 땅의 순례길 끝자락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듣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새롭습니다.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좋은 위안을 주네요.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누적된 피로를 씻어줄 음악.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야, 19일차 힘드실 때 되셨는데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외롭고 음악으로 정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멋지십니다.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많은 또 생각 좋은 생각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신청해 주신 곡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콩솔라시옹 디플렛 장조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생장 출발해서 산티아고 성지 순례 도보길에 오르신 이그로 라모스님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그곳 시간이 지금 많이 늦은 새벽일 텐데 방송 들으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들으시면은 내일 피곤하실 텐데 음악 들려드렸으니까 이 곡 들으시면서 스르륵 잠드시면 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죽과 황설탕 그리고 계피, 여기에 압력만 있어도 얼굴은 튀어나온다. 엄마 가게 간판 떼고 집을 경매에 넘기고 친구들에게 전학 간다고 손을 흔들었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말아주더니 단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호떡의 맛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다. 나는 엄마가 보고플 때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눈부신 결정이 있어서 씨름처럼 붙어 살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구 문학관에 갔다가 오래된 호떡집을 보았다. 그곳은 늙음하게 연애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설탕물을 흘리는 곳인데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글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나는 호떡 먹는 할머니를 슬쩍 보았다. 아무리 봐도 내 친구를 닮은 것인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직 팔팔한 그대가 연애하는 미래를 그려도 보았다. 무지막지하게 둥그런 얼굴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호떡을 사게 된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과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었다. 완주란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닿고 보는 것.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쓰러져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용히 창가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는 친구지? 하고 웃으며 물었다. 손등 위에 손등을 포개주었다. 엄지로 내 볼을 닦아주었다. 그게 내 마지막 인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약속했고 지켰고 사랑했다. 우리의 우는 뒤집어보면 호떡 같다. 누르기 직전에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수호간이라는 노래였고요. 웨일즈의 자장가입니다. 샬로 처치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 고명재, 김이듬, 나하늘 등 15명이 시인들이 함께 쓴 책 우정에 대답하는 시 가운데 고명재의 글 호떡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이 한마디 참 마음에 깊게 남네요. 집을 잃고 전학을 가야 했던 그 어린 손주에게 할머니가 건넨 약속.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두 사람. 할머니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무서울 게 없다는 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그런 눈물 나는 우정 하나쯤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정이라는 게 뭐 동갑내기 친구일 필요 없잖아요. 할머니가 충분히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드, 사랑의 슬픔 듣겠습니다. 핑크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핑크스 코만의 바이올린과 직접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요양해드리던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어르신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늘 처음 가서 뵐 때 그리고 정리하고 나올 때 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데 늙은이들은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 종종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그분 지금은 엄마 간호로 못 가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그 손 잡아주는 손이 따뜻하고 좋으셨을까요.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또 0005번님이 재밌는 사연 오셨는데 정원님 저 얼굴도 빈 상인데 옷까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실내복 가성비 좋은 새 티셔츠로 다 바꿨어요. 이제 목 늘어난 티는 잊어주세요. 아니 저는 그 목 늘어난 티 입고 음악 듣고 계시다는 말씀 듣고 얼마나 편안해 보였고 그 위로를 받았는데 왜 바꾸셨어요? 집에서 입는 옷은요 목 늘어나고 무릎 나온 게 정석이죠. 그래도 또 새 옷으로 바꾸셨으니까 목 늘어날 때까지 잘 입으시면 되겠네요. 음악 들으시면서.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모두 21곡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5번 들을 차례예요. 후반부 작품들은 대부분 다 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15번 우아하고 경쾌한 매력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헝가리 특유의 민속적 리듬 위에 또 브람스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진 곡인데요.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원곡인 포핸즈가 아니라 또 특별한 편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가이 샴의 바이올린과 아르논 에레즈의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5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5번 B플랫 장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오케스트라 버전은 B플랫 장조였고요. 또 방금 들으신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버전은 A장조네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악기에 따라서 또 조성이 연주하기 편한 조성으로 편곡하면서 조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는 하게 샤암의 바이올린과 아르논 에레즈의 피아노 연주 였습니다. 이 멜로디는 사실 헝가리 민요 멜로디라서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듣던 선율이에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에도 나오고 뭐 다비드 포퍼의 또 헝가리 랩소디에도 첼로곡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사용된 멜로디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들으면서 좀 기분 화사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사이먼 레틀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사이먼 레트리지비아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노랑 병아리님이 청해 주신 You Raise Me Up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 함께 보내주셨네요. 착하디 착하고 사랑 많고 성실하며 책임감 강했던 아들이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 지켜보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충분히 알아주고 마음으로 지켜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로 살기로 마음먹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약을 먹고 아당 들으면서 쿨쿨 자는 아들, 지금은 그에게 아당이 자장갑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 음악이 두 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고요. 함께 마음의 응원 보냅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디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자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일번호 331 가운데 3악장 터키 행진곡 크리스토프 에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우리가 오페라 아리아의 초상 시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일 할 아리아의 초상을 하루 일찍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19세기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순박한 청년의 짝사랑과 사랑스러운 오해를 그린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묘약은 2막으로 구성된 희극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테너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아주 유명하죠. 자, 먼저 등장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네모리노는 가난하지만 순박한 농부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아가씨 아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아디나는 지주의 딸입니다. 지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사랑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도도한 아가씨입니다. 벨코레는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입니다. 아디나에게 당당하게 청혼하며 네모리노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카마라, 떠돌이 약장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엉터리 약을 파는 능청스럽고 유쾌한 인물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평범한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 네모리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아디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디나는 너무 도도하고 네모리노는 또 너무 소심하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도 네모리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는 아디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Quanto è bella,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테너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자신감

감 없는 네모리노와 달리 아디나는 훨씬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모리노는 애가 타지만 아디나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싫은 건 아닌데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사랑을 두고 서로 다른 마음을 노래합니다.

키에디 알라우라 루징기에라 유혹적인 바람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아리아였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 그리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유혹적인 바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감정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신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만들죠. 사랑은 이렇게 매혹적이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 감정은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일입니다. 5847번님이 아까 전에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스러운가 마음은 애가 타고 있겠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또 좋은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딱따구리님은 아 제가 생애 처음 본 오페라 빈에서 스탠딩 좌석 앞줄에서 감동하면서 봤던 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네요. 정원님 해설로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와 그러셨군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연애 프로그램에 갑자기 등장한 그 매기 같은 그런 존재겠죠. 바로 군인 벨코레입니다. 벨코레는 네모리노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디나에게 반하고 망설임 없이 직진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에 비유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꽃을 바치죠. 가장 아름다운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황금 사과를 바쳤듯이 나도 그대에게 이 꽃을 바칩니다.

꿈의 파리데 베초조 아름다운 파리스처럼 바리톤 레오 누치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자신만만한 벨코레가 등장하자 내모리도는 더욱 초조해집니다. 우리 아당님들도 제가 아까 전에 벨코레 얘기했더니 이야 멋지다 반하겠다 역시 여성분들은 자신감 넘치는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광장에 황금빛 마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리죠.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떠돌이 약장수 둘키마라입니다. 그는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며 만병통치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물론 진짜 약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약장수 말솜씨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홀려들죠. L'ho portato per la posta da lontano mille miglia. Mi direte quanto costa, quanto vale la bottiglia? 100 scudi? No! 30? No! 20? Nessuno si sgomenti per provarvi il mio contento di sirico con il vento. Io vi voglio pure.

우디테 우디테 오 루스티치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농부들이여 베이스 엔조 다라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별빛나라님이 정원님 그 약 좀 구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에이 사기꾼이 약장수가 파는 약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당이 제일 좋은 명약인데요. 그렇죠? 이 순진한 내머리노는 하지만 이 약장수 둘카마라에게 혹하죠. 저 혹시 사랑을 이루어주는 묘약도 있나요? 둘카마라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있고 말고 이 약을 마시면 동네 여자들이 다 자네만 사랑하게 될 걸세. 물론 그 약의 정체는 아주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박하고 어리숙한 네모리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랑의 묘약을 사서 마십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제 아디나가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네모리노는 더 많은 묘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 군대 입대 서류에 서명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네모리노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던 아디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네모리노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왔는지. 그리고 아디나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맺히죠. 네모리노는 그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묘약이 효과를 내는구나.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흘리는 눈물입니다.

야, 정말 전설적인 네요. 이렇게 잘할 수가.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리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야, 5915번님이 옛 생각이 나는군요. 파바로티가 부르는 이 곡을 35년 전 빈 슈타츠오퍼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35년 전에 그 역사적인 또 현장에서 직관을 하셨다니. 0423번님은 예, 전재산이요 이 사람아 에휴 하셨고, 장현아님은 왜 오늘도 새드엔딩일 것 같은 예감이 들까요 하셨습니다. 새드엔딩 아닙니다. 이제 아디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녀는 네모리노의 군 입대 계약금을 갚아주고 입대 서류를 되찾아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모리노가 믿었던 사랑의 묘약은 가짜였잖아요. 하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진짜였죠. 아디나와 결혼할 줄 알았던 벨코레는 황당하게 차이고 맙니다. 그리고 약장수 둘카마라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묘약 덕분이라며 끝까지 능청스럽게 약을 팔아대죠.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약을 사겠다고 몰려들고 오페라는 아주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0: 피날레 에이코레제 언니 디페토 무엇이든지 다 고쳐드립니다. 베이스 엔조다라 약장수 두카마라의 노래였고요. 아, 합창단 제임스 레바인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유니아님이 지난번 까르멘과 달리 오늘은 해피엔딩이라서 좋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비극적인 오페라들, 비극이면서 막장인 오페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유쾌한 해피엔딩의 사랑의 묘약과 함께했습니다. 등장인물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모리노 주인공이죠. 순수하고 진심어린 사랑을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영리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아디나. 똑똑하고 자유분방한 아가씨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가볍게 대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또 네모리노의 진심을 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벨코레는 자신감 넘치고 허세가 강한 군인이었죠.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카마라. 능청스럽고 유쾌한 떠돌이 약장수입니다. 가짜 약을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네모리노가 용기를 내게 만든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랑의 묘약의 유쾌한 재미를 아주 맛깔스럽게 더해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사랑의 묘약은 사랑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마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네모리노의 사랑을 이루어준 것은 둘카마라의 가짜 엉터리 약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진심이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묘약도 어쩌면 특별한 병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진심어린 마음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다른 오페라 그리고 그 안의 인물을 따라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배지미를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원래는 목요일 코너인 아리아의 초상을 하루 앞당겨서 오늘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일 목요일 방송 2부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초대석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함께 할 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분의 성악가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와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스튜디오로 모시는데요. 러브듀엣이라는 공연을 앞두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라이브 연주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와 카운터 테너 이동규 두 분과의 만남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유경주님이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센티멘탈 보내드릴게요.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와 장 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운 것 하나 없는 우리 앞에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도 이 몸을 아끼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하나님은 외아들을, 서울 방하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백나목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라 부르시고 내 자녀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현주의 찬양으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김성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권호경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은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록수님께서 말보다 행동에 지나침이 없는 겸손하고 현명한 오늘을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내매기와 함께 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사랑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기도의 용사가 되고픈 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신청해 봅니다.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의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여름이 와도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책 박운성 님께서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피넛 라떼님께서 청해 주신 박종호의 나를 봐도 없어서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배상진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이에요.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에필로그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웃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자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 또는 그가 웃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90세 사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놀리듯 웃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순종은 기쁨을 잉태하고 믿음은 웃음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또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웃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지치고 고달픈 현실 속에

에서 웃음을 잃으셨습니까? 오늘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밝은 미소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환한 부니엘의 미소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0: 기쁜 소리 들리니 한국선명회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오직 주님과 함께님, 나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푸른동사님께서는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애타게 주님을 찾는 길 잃은 양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기도 들어가죠. 내 눈으로 보게 하심과 듣게 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작은자님께서는 늘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딸이 영국 옥스포드에 있어서 지금 집사람과 함께 영국에서 듣고 계시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이런 글도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시간 그리고 따님 얼굴 많이 보고 오십시오. 유풍길님, 주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도 감사하며 은혜 안에 함께하는 환우들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53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하면서 출근길 나섰습니다. 새 소리도,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도, 이 시간에 시원한 공기도 좋으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즘에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새들이 지적이죠.

그 소리가 저도 참 기분 좋게 새벽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산바다님께서는 조카 또또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소서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조카분 애칭인가 봐요. 또또.

곡을 이수장이님께서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란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이어서 함께 하죠.

밤과 낮은 수많은 일출과 일몰의 풍경들처럼 다양하다. 여행자의 모습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망여행이 주는 감동이다. 그곳에선 누구나 스스로 배우게 된다.

캐런의 여행 없는 여행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일평생 광야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전해주신 평화를 기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어묵기님께서 청하신 김진, 김지훈의 피처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준비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주드 추님. 어제 2부 첫 부분에 밝은 템포의 좀 신나는 템포의 곡들을 보내드렸더니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신난다고 보내주시면서 일찍 일어나서 좋아하는 찬송가 듣고 게시판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수련회 갔을 때 많이 불렀던 CCM인데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를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바귀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새들은 날면서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한쪽 뇌가 깨어있는 동안 다른 한쪽은 조용히 꿈을 꾸는 거래요. 비를 맞아도 바람이 불어도 날갯짓을 멈추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날면서 잠을 자는 새들처럼 우리도 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야 할 일이 많은 목요일이라 그런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새들이 참 부럽기만 하네요. 그래도 오늘의 날갯짓을 멈춰선 안 되겠죠? 찬송이 깊은 쉼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우리도 새아침 날아올라 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통신 사이버대에서
1: 수 실력자
2: 나의 꿈을 쏜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2: 내 실력이 쏜 실전으로 쏴
1: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송쏴
0: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Good Music Station
6: CBS FM

안녕하세요. 새아침 함께 날아올라 보겠습니다. 레베카님, 어디까지 날아오르셨나요? 좋습니다. A mighty full tree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리고 Savior more than life to me, 나의 생명 되신 주.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재밌죠. 근데 이제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무심코 노래를 흥얼거렸던 때가 언제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리듬감 있게 고개를 움직였던 때가 언제인가? 언젠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들었던 곡들이 하루 종일 허밍으로 콧노래로 흥얼거리실 수 있을 만큼 기분 괜찮은 목요일 우리 애청자분들 보내시면 좋겠어요. 6월 18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게시판 보니까 지금 비 내리는 지역들 있네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에이미 그란트,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유인경님, 아침 6시 알람으로 해놓으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예, 레인보우 알람 설정 해놓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엔 CBS 정미나의 Amazing Grace죠. 1477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복돌이랑 산책하면서 들어요. 오늘 하루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불편한 이가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돌이는 강아지겠죠? 강아지 반려견 맞겠죠? 사슴엄마님, 언제나 눈을 뜨면 듣고 싶은 목소리. 미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힐링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기 출장 가셨네요. 시온의 대로님, 호주로 출장 나와 있은 지 한 달째입니다. 이제야 새벽에 듣게 되니 너무 반갑고 찬양에 큰 은혜가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연주 찬양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시온의 대로님 계시는 호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곡 띄우겠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해변을 걷던 주앙 할아버지는 2011년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던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는 펭귄을 정성껏 돌보았고 딘딘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남쪽 바다로 떠난 펭귄 딘딘은 놀랍게도 매년 6월이면 왕복 8,000km를 헤엄쳐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오간 딘딘은 결국엔 돌아오지 못했고 몇 해 뒤에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펭귄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먼 길을 오갔는데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기억하라는 건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죠.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빚어가는 거룩한 통로. 펭귄 딘딘의 기적 같은 발걸음을 보면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게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펭귄 딘딘이 가르쳐준 은혜.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아침은 구름이 많은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개천의 풀들과 공원의 나무들이 더 움츠있고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좋은 하루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파크릭스님처럼 지금 그 공원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움직이고 계신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싱그러운 계절에 아침 운동하고 아침 산책하는 분들의 사연을 받을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그 부지런함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특히 출근 전에 운동하고 나가시는 분들. 저도 출근길에 환하게 불 켜진 24시간 헬스장 앞을 매일 지나거든요. 내가 만약 출근 전에 헬스장을 들른다면 나는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아, 불가능합니다. 미라클 모닝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제로 한 그런 미라클 모닝 책이 많은데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워낙이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라클 모닝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체가 미라클 모닝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니님께서 어제 퇴근하고 매실청을 잠갔더니 피곤하셨는데 좀 전에 파워 인 더 블러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네, 이 곡도 피곤하신 분들 몸을 벌떡 일으키게 할 듯 싶어요. 네이비 펠프스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해밀님, 아비가일 아이디의 장지연님도 맞아요. 저도 공원 걸으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는 사람.

바람 맞습니다 하셨고요. 김정엽 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방송 들으면서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되셨다고 해요. 행복한 제이브 님은요. 특별히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진 않으신데요. 대신 출퇴근 자체가 나의 운동. 아침에 집을 나서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지만 걷다 보면 어느새 하루 7,000보. 젊을 땐 운동이라고 하면 땀 흘리며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꾸준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방송 전에 미리 준비해온 멋진 말 말고 갑자기 했는데 나 오늘 이 말 괜찮다. 나 오늘 이 멘트 괜찮다 싶은 날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체가 우리들의 미라클 모닝이다. 오 해피데이 남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정...

0: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살다 보면 신기한 순간이 있어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도 그런데? 하고 말해주는 순간이요.

뭐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고 작은 고민이나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공감이란 거창한 위로보다 마음 옆에 살포시 앉아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혹시 누군가의 공감 한마디가 필요하신가요? 오늘은 주디가 그대 옆에 살포시 다가갈게요.

0: 머라이어 캐리, 트레이 로렌조, I'll be there, 꿈꾸는 인생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6월 18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대들도 그대들의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공감해 드릴 거예요. 조윤진님, 7522님께서 주디 옆으로 살포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들 일로 오세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아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0: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고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7: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7: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하나님, 심플리 레드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신청하셨어요. 1374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축하드리며 우리 노선 버스는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이 버스는 만원 버스가 될 것이며 주디의 방송에 귀를 쫑긋 세우시겠죠? 운전석에서 찍은 텅 비어있는 버스 안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한 분, 두 분 승객들이 탑승하시고 만원 버스가 되어 다 함께 그대 아침을 들어주실 생각을 하니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1374님. 달과 육펜스님. DJ 바뀌었나요? 네. CBS 개편으로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달과 육펜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김용신 아나운서는 저녁 6시에 저녁 스케치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저녁 6시에 또 한번 찾아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5919님은 매주 목요일에는 선택 목요일 했는데 DJ 바뀌고 그대로 가나요? 아니요. 저희는 선택 목요일 아니고요. 선택 월화수목으로 갑니다. 코너 개편이 또 좀 있어서 주디와 음악 코디라는 새로운 코너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하나 고르면 그대들이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같이 붙여보는 그런 코너로 진행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오늘의 날씨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늘 출근하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많던데요.
1: 네. 오늘 아마 우산을 챙겨가라라고 미리 이 구름들을 쫙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고요. 이미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서는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소나기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 곳곳에서 또다시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 이번에도 같이 가는 친구들 돌풍과 천둥, 번개, 또 남부 내륙으로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서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기온 서울, 대구 32도, 춘천, 대전 31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3.7도, 부산 22.7도, 광주 23.8도, 대구는 2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으시대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기운 받아서 꼭 성사될 겁니다. 아자! 하신 방울방울님께 좋은 기운 드리고 싶어서 투게더의 해피걸 전해드렸고요. 빅마운틴의 Baby I Love Your Way 06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뜨거운 아아님, 다른 날보다 10분 일찍 출발했는데 벌써 사무실 다 와가요. 여유 있게 하루 시작할 것 같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어제 그 1916님께서 인천에서 동두천으로 출근하신다고, 세차 산지 2년 안 됐는데 벌써 8만 4천 가까이 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져요. 우리 그대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출근 혹은 어디를 가시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그대들의 출근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듣고 계시고요. 토마토님 신청곡이에요. 한로로 영영.

9762님, 어쩜 제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출근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타리나님과 플레이리스트 좀 겹치실 것 같아요. 가타리나님 신청곡 악뮤 소문의 낙원 들으셨어요. 9076님, 인천에서 서울 강북 수유동까지 매일 출퇴근합니다. 와, 엄청난 거리네요. 호수나라님, 영종도에서 강남 가는 버스에서 늘 듣고 있죠. 도현 다은 아빠님, 세종에서 화성 마도로 출퇴근합니다. 왕복 220km. 와, 전기차 타실까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대들의 아침 루트를 제가 조금이나마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분들께 모두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기분이 좀 처지는 날에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면 마음이 금세 가벼워져요. 오늘의 기분 노래 한 곡으로 산뜻하게 갈아입어 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늦어요. 팝을 좋아하는 그대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제가 계속 가요만 코디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

라도 같이 놀아주실 거 주우우? 제 이름은 김윤 주우우? 오늘 주디의 음악 코디는 샤키라의 주 골랐습니다. 이 노래에 어울리는 음악 코디 그대들이 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의 코디송. 주디는 샤키라의 주를 골랐고요. 그대들이 보내주신 많은 좋은 음악들 중에 0710님, 동물원 가면 판다를 봐야죠. 쿵푸 파이팅 신청하셨어요. 씨로 그린 잭 블랙이 함께한 애니메이션 쿵푸 판다 OST, 오늘의 음악 코디였습니다. OST는 OST로 이어야 된다고 진짜 애니메이션 OST 많이 들어왔어요. 3461님 겨울왕국 OST, 아침부터 더운데 시원하게 레리꼬 한번 가자고. 문페이스님 모아나 OST. 와, 드디어 팝이네요.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늦었는데도 이해해 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민탱구리님 라이온킹 OST 추천해 주셨고, 라벤더님은 그래도 가요도 되죠? 주, 우, 우, 주문을 외워보자. 이야발라베 히기야. 이승환의 덩크슛도 좋은 후보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자,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0710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엘리 굴딩, How Long Will I Love You, 0707님과 함께 들을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는 뉴스곡 잘 들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퀴즈곡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은 3개월마다 하는 혈관시술 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기 사슴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셔서 1003님 신청하신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 아기 사슴님과 같이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

0: 6월부터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플러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또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신임의장 체제 출범 후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1.58% 오른 8,864.2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증시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이른바 코스피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학력 대신 직무 수행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비공개 전술 훈련을 하는 가운데 훈련장 상공에 불법 드론이 나타나 현지 군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내일 경기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양국 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플래시몹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와 경산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대구 등 영남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요즘 마이클 잭슨에 꽂혀 있는데 전주 듣자마자 기분이 훅 올라가요. 유후! 꾸순이님, 출근길에 기분 좋은 음악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쿠나 마타타님, 뉴스콕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하석풍님이, 와, 내가 뉴스를 이리 귀담아 들을 줄이야. 주디, 문제 내주세요. 하셨네요. 넵! 그대 아침 퀴즈콕.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잘 들으면 시험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뉴스콕을 잘 들으면 퀴즈콕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 뉴스

0: 한국에서 전해드렸죠. 내일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서 양국 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플래시몹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퀴즈콕 문제. 내일 플래시몹에서 양국의 팬들이 함께 추게 될 그 춤의 이름은 뭘까요? 강남스타일의 그 춤. 1번 말춤, 2번 부채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가 돼요. 노래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퀴즈 곡 오늘의 정답은 1번 말춤이었고요. 힌트 노래로 들으신 두 곡 케이윌의 말해 뭐해, 젖은 달팽이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멕시코가 우리를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일 경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해야 되는데 양국의 응원팀이 같이 이렇게 막 말춤을 추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에 승리하면서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잖아요. 그 이후로 멕시코의 한국 사랑이 시작됐대요. 진짜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내일은 한국이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 늙은 여우님 말춤 한번 추고 싶네요. 아유, 아침부터 매실 담느라 바빴는데 아유, 소파에 누워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일어나야 되나. 누워 계세요. 흥부자시네요, 늙은 여우님. 오늘 아니고 내일 다 같이 말춤 출 때 그때 같이 쳐주세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9877님, 아무리 춤 못 춰도 우리 선수들에게 힘이 된다면 저 춤 출 겁니다. 아자!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말춤 맞춰주셨어요. 0277님, 와, 장관일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아침 8시부터 상가분들이랑 월드컵 응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상가분들이랑 같이 말춤 쳐주실 거죠? 이 세 분 외에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437님 신청곡이에요. 존 폴 영, Love is in the air.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그 전에 꼬맹이님 신청하신 브루노 말스의 Just the Way You Are, 워털루 아바의 노래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콩이 엄마님, 새로운 목소리네요. 저도 새로운 시작인데 새내기끼리 서로 함께 응원해주기 해요. 콩이 엄마님 일러오세요. 하이파이브.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님, 지난번 축구 경기 할 때 가게에 TV가 없어서 점심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TV를 샀습니다. 와. 그럼 내일 그 써붙이세요. 월드컵 멕시코전 관람 가능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붙이셨죠? 내일 매출도 대박, 경기도 대승 하기를 기원합니다. 3020님, 주디, 저는 왕십리에서 반포로 출근해요.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는데 오늘은 버스루트 이용하면서 어느 버스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서 들여볼 예정입니다. 정의 요원을 파견해 둔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프리지아 향기님 신청곡이에요. 톤 세나의 댄스 먼키.

션 멘데스 카밀라 카베요 세뇨리타. 그 전에 프리지아 향기님 신청곡 톤세나이의 댄스 먼키 들으셨고요. 저희가 CBS 개편으로 그대와 연은 아침에서도 이번 주부터 가요를 들으실 수 있어요. 영님이 사연 주셨는데 영 정도로 1시간 출근하는 시간이 행복해졌습니다. 아침에 다리 건너며 듣는 가요와 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여 년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 앱을 새로 까셨대요.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구름맛 사탕님도 팝송과 가요가 함께 나오니 덜 지루하네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 마녀삐아님 신청곡이에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혜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노영실님 신청하신 에어서플라이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반총물
3: 고려기프트.
4: 담내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반총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 입하와 소만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점 자라면서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고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절을 가리키는 말로 죽추가 있어요. 왜 가을을 뜻하는 한자어 추가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산과 들이 푸르른데 대나무 잎이 가을을 만난 듯 누렇게 변해서 죽추라고 하는데요. 큰 대나무가 새로 돋아나는 어린 죽순에게 제 양분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런 빛은 쇠약함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내어줌의 흔적인 거죠. 죽추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자식을 키우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라날 죽순을 위해 죽추의 계절을 견뎌내는 모죽처럼 말입니다. 대나무가 자신의 푸르름을 잠시 내려놓는 일,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한 길 열어주기입니다. 초라한 퇴색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온전히 키워내기 위한 뜨겁고 위대한 훈장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지켜내느라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인 겁니다.